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처서가 방금 지난 초가을의 날씨는 가을 호수처럼 유난히 맑고도 쾌청합니다. 시원하게 불어오는 산들바람과 더불어 푸른 하늘 아래로 내리비추는 밝은 햇살은 온 대지를 어루만져줍니다. 그래서 오늘의 요청 앞마당은 흥겨운 노래와 함께 아름다웠던 여름 추억들을 펼쳐보면서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에 반짝이는 초롱불로 밝혀두면 어떨까요? 네, 그럼 먼저 김선희 가수가 부른 노래 갈매기를 함께 감상합시다.

우리는 태어나서 자라고 생활을 보듬어주고 인생을 터득시켜준 고향을 더없이 애착하고 사랑합니다. 북경시의 리정화 씨는 이맘때쯤이면 고향에는 빨간 고추 말리기가 한창이라고 했습니다. 한 집에서 고추를 사면 여러 집에서 모여와 함께 썰어주고 말리우면서 이웃 간의 정도 익어가는 고향에는 인정미가 철철 넘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마다 고추를 말리워서 외지의 자식들한테 보내주는 어머니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면서 노래 사냥길을 요청해봤습니다. 네, 요청한 노래를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0: 우리가 사는 사회 대가정은 모두가 더불어 사는 따뜻한 세상이고 어려운 사람을 서로 도와주는 것은 중화민족의 전통이고 미덕입니다. 연길시의 권순분 씨는 평소에 장애인들을 위해 무료봉사를 해주시는 심혜랑 원장님께 고마운 마음을 전하면서 모든 분들과 함께 소품 세호라비를 감상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네, 요청한 소품을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1: 야야야야야야야야 나 내려놔라 나를 싹 박는다 빨리 아침에 해라
2: 야야야야야 일어나 아침에 해라 빨리
3: 야 오늘 내 밥 한 날이 아닙니다
2: 아버지 오늘 아버지 밥 한 날이자 구멍인도
1: 야 그는 막 이게 밤중에 서박 안 굶기도 뭐 어째 정신 잘못됐지요 역시 좀 똑대기 보고 말해라
2: 야 그 정말이야 오늘 며칠이야 보다 아 오늘 이게 삼각해체는 날이구나 무슨 오늘 내 밥 안 하려 했구나 아, 아버지 밥 안 하려 했구만 예? 야야야야 어쩌 이만이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먼저 밥 안 치면 아이 되니 어? 이마 공예이 아침부터 욕 먹이면 니 말해라 니 아빠 폐야 아버지 폐야 어?
4: 아 폐는 또 무슨 폐가
1: 야야
4: 아,
1: 예.
4: 아 봐주겠다
1: 아이 폐라 응? 지금 당중앙에서부터 허세 서울 재청하고 어? 온 국민이 어? 시진핑 총석이 주위에 똘똘 뭉쳐서 중국어 멍시하시라는 이때 니 어째 집안에 다 패거리 묶어가지고 이 애비를 어찌자고 니 깡패야 니 허세우야 임마
2: 또
1: 오자 그리고 너는 오늘 전화부터 저 동네로 마당으로 못 간다 집에서 텔레비를 보면서요 스바다 시진핑 총석이 그 연설 잘 들어봐라 지금 국제 국내 행세 어떻게 돌아가는가
2: 무슨 국제경제 행세야 잘 아이 돌아가면 아버지 돌고 계십니다
1: 저런 정치 불문이들이 많길래
2: 밥 할게 에휴 이 집안에 원래 여사 있어야 되는데 어디가 여사로 돈 주고 싸우든 빵자라우든 해야지 원래 못해 먹겠다 이게
1: 에휴 말세지는 에휴 여사를 데려오는 게 동네에 제 강아지를 붙들어오는가 하오 제 앞에 차려진 안간도 제대로 건설 못해서 다 띄우는 신세 뭐 돈 주고 싸운다고 에이 정말
2: 아이 어떤 말은 좀 못 듣는 것처럼 가만히 있으면 아이 됨도
1: 야야야야 말 바른 데라서 니처럼 그렇게 일하기 싫어하고 뺀질뺀질 그러고서 어느 여자 닌디와 붙어있겠니 돈 주고 싸운다고 10개 100개 1000개 싸워봐라 이틀 다리면 다 달아난다 다 달아나
2: 내 밥 아무 대세한테 밥 아무 에? 아버지는 어제 아침부터 남이 아픈 가슴을 싹싹 긁어놓으면서 막 이래한 거에 말 바른 데서 여자들이 싹 달아나는 게 어디 내 탓인도 에? 집안은 들어오면 이 새 보토리를 섬기기 싫어서 싹 달아나지 이마게 너도 그렇다 야야 아버지 누나 밥이랑 하면 막 이불이랑 철철철철 개놓고 그래야지 이거도 아들이라고 아 정말 아버지 아버지는 또 그 아침에 장국 그래야 됨도 넌 또 그 밥에다 원진지 뭔지 꼭 나래 야 아버지 야 어디 아침을 안 한다 아침을 내 아침을 안 한다 예?
1: 어 해라
2: 내가 그럼 감자 봐 왔구만 예?
1: 어, 그래 알았다 아 그냥
3: 놀랐다
1: 야 놀랐다 그럼 제 기기지만
2: 야 이 칼치를 찢으래 하면 노벨을 그리래
3: 아 찢으죠
2: 찢은다 그래 뭐
3: 예
2: 아, 야, 저 소금이 싹 떨어져, 이게. 야, 이거 셔플샹 따라가서 소금 때까지 싸우라.
3: 야, 그 같이 소금 다 불에 넘긴다.
2: 이마 불에 있으면 불에 있다고 말해야지. 내가 어떻게 아니, 뭐, 그거. 아니, 누구 어쩌네, 이게 당번 이게 바카만 아이까지 난 이거. 야, 니 당번이야. 아버지. 아버지 어쩌네, 이게 당번이라는 게 바카만 아이까지 났은 거.
1: 야.
2: 이게 뭐임도 개자사하겠으니 정말이야.
1: 야, 그래도 내 이 집안에서 제일 좌사인데 그런 거 좀 양보라 많이 되겠냐
2: 아버지는 그냥 좌사에 대해서 양보라고 야는 뭐 천주님에 대해서 양보라고 그럼 나도 이 집에 아버지는 누구 나를 양보라 하면 예?
1: 야 밥카메라 아이까지 했으면 가시면 되는 게고 소금이 없으면 네 오늘 당번인 게 생드러형 따라가 소금 싸우면 되는 게인데 어? 야 그리고 네 전부터 토요일 날에 네 용산촌에 그 최고압을 만나러 갔을 때 밥카메라 가세 나는 그 밥카메라 아이까지 고 내 손을 가시고 내 그 밥카메라 밥을 했다 사람이란 게 이렇게 호상 도움에 살아야 된다 이게 허세지 별게 허세야 내처럼 그렇게 속이 잡고서 무슨 노세 해먹겠니 이거 정말
2: 알았어 그만 내 가시고 여기다 밥 안 치면 되지
3: 에휴 진짜 아 민들레 서요 아 네 지가 지수임이 야 한국에서 야 당신들의 된장값을 은행에 몽땅 넘겠다 아 그리고 일본에 보낸 그 고추장 샘플도 합격돼가지고 다음 달부터 거치장도 일본에 수출해야 돼요. 야, 그랬거나요? 공인들의 이름은 제때제때주. 야, 아 그리고 그 미나리 잔지를 만든다는 그 샤워한테도야 잔금 한 5천에나 먼저 주. 아, 앞으로 미나리도 일본이나 한국에 수출할 준비를 해야지. 야야. 아 그리고 그 거치장 수입상은 아 어서 그 방래가한테도야 한 3천에나 먼저 후회라. 아 전문안에 토미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하오. 아 돈을 줘야 초민들의 적성이 아 쪼쪼쪼쪼 올라가지. 아 됐어.
2: 에이, 어제 아침부터 화를 내매라는 거 몰라. 내일 밤에 들으려까나. 그러면 쇼왕하고 박영감제다 장금 3천 5천씩 막 주길래 했다며.
3: 에이.
2: 당신 이제 정말 그렇게 딱 말했지.
3: 아예
2: 진짜 딱 그렇게 말했지.
3: 아예 맞습니다.
2: 야 내 입 막했는데 니네 다 더덕 손에 더덕 소개해준 값은 난 어째 285원 맞닥 주니. 어?
3: 야 아버지도 나 또 무슨 일이라고 정말.
2: 야 나는 이만 니 아버지께 남들보다 돈 좀 더 줘야 되지야. 어? 야 내 말이 아이들끼니 아버지 말이 지금 귀대 아이들 가니. 어? 이 쌀뚱물을 콱 쏟아.
1: 아유 내 새끼 아침부터 정말 이단 촌주임이 공작도 시작을 했는데 야자 하면 야 임마 영도란 게 그렇다. 집안 안에서 존중해야 밖에 나가서 존중받는다. 정말 행비없는 새끼.
2: 아버지 생각해봐서 내 아예 억울합니다. 글쎄
1: 니 무슨 게 억울해야.
2: 야 어째 다른 사람들한테 장금 3천 5천씩 주면 나는 딱 양 185만 정도. 에? 이게 말이 안 맞을지. 에?
1: 그게 정말 조금 비라탄데.
2: 비라탄데 글쎄 비라탄데.
3: 아버지 보기에는 좀 미치는 것 같지만
2: 내 어째 미쳐야 되는가 말라. 어? 어?
1: 야야야야 좀 남 말 똑똑히 들어보고 좀 말해라. 야
2: 알았어,
3: 아버지
2: 야.
3: 상금 주는 것들 응. 아이 리운에 따라 프로수라는 게 있습니다. 아 제 맘대로 한가. 그리고 아이 내 이 촌의 주임으로서 아이 우리부터 자태를 높여야 아이 촌민들이 할 말이 없지.
2: 야 임마 니 아버지를 몇 프로 고쳐서 많이 되니 임마 내 임마 이럴 땐 임마 그것만 더 큰 거라도 다 고쳤다. 내 다 고쳤어.
3: 무슨 목이 떨어진 소리 한가.
1: 야야야야 이거 야 입에서 무슨 숨소리 나오게 고쳐 듣지 마 고쳐 듣지 마. 아이고
2: 야 이래 먹거나. 야 위대합니다 위대합니다. 야 존중스럽습니다. 걔 우리 새로 오는 것 이 지석이도 야 철저하다 멋있다 계속 이대로 쭉 나가라. 어어 쭉 나가라. 어 지금 노릇을 못할 새끼.
3: 아빠이 나는 저 아버지는 못 살겠습니다.
1: 어째 아이 그렇게 했니. 아이고 저게 언제 사람 지나겠어 저게. 아이고 정말.
3: 아빠이 주소 내버려 내 게임도 아빠.
1: 아이고 주임이는 하던 공상이나 마사 그냥 시름 넣고 아 빨리 빨리 아.
2: 아 아버지 아버지는 어째 얇으면 맨날 계속도 좀 뚜문뚜문 내 이불도 계속는 척이라도 하면 아이 됨도. 예? 이러면 어느 말 좋았었군.
1: 이건 알겠는데 임매.
2: 말로만 뭐 허세석호이 허세석호이 하며 야가 맞다 허세라고 내가는 시석에만큼도 허세라야 하며
1: 내 길에 뭐라 하대 평상시에 군중기초를 닦으라 하대. 에이.
2: 이 집에서 내 군중기초를 닦을 사람이 있어야 닦지.
3: 예 지주임입니다. 예 보석 가공 공장을 세우게 됐다고? 정말인가? 야 감사합니다 김현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예예 아니 예. 야
2: 무슨 버섯이 어찌고 뭐 돈이 내려왔다세?
3: 아빠 금년에니 보석 가공 공장을 세우게 됐습니다.
2: 야 잘했다 잘했다.
3: 은행에서 자금을 내려보냈단다.
2: 야 이거 지금
1: 시름상 났다야. 야 맞나 그 버섯 전문 호에서 그 팔로가 없어서 그도 애를 딱 먹던 게 시름상 나다.
2: 시름상 나다. 야, 야, 그래서 말한데 거기서 양만은 뚝대서 나를 달라. 어? 어? 뛰겠다. 야야야야, 야, 개지 말고 나를 달라. 아버지 달라. 어?
3: 아이들.
2: 예, 개지 말고 달라. 어, 달라.
1: 달세자 되는 나 좀.
2: 아버지, 야를 봐서 눈 딱 부르도 내가 어찌를 가?
3: 에이, 무슨 소리 한가? 아이, 쫀판 쫀용인데.
1: 야. 넌 어제 신기 벌거지 먹었지? 응? 야 우리부터 친척 관계나 혈육 관계로 그 돈 뚝뚝 떼냈으면 어때? 이 위대한 주임으로 콩밥 먹일 일이니? 내 니 심보를 몰라서 또 그 돈 가지고 동네 안간들은 못 안 놓고 개잡이나 할 뻔해서 에이 정말.
2: 아니 내 누구 먹자 그래도 해? 그 우리 먼출망치로 먼출망치를 외국제를 먹다 바꾸자 말입니다. 외국제를 바꾸면 아버지도 먼출 잘 치겠는지 어떻게 하면 돼?
1: 아이고 아이고 니 지금도 주임이야? 니 지금도 주임이야? 응? 노인 협회 경비는 내놈의 고액에 싹 들어갔을 거야. 너 비치지 마. 좀 비치지 마. 비치지 마.
4: 아, 말 말이 한파입니다. 아버지, 일이라는 게 계획을 세웠음 하나하나 해놓고 새로 시작해야지. 일만 잔뜩 벌려놓고 마무리 짓지 못할 경우에 계획을 아예 세우기만 못한다.
1: 옳소.
4: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뭐 애들 다 내가 안 돼.
1: 뭐. 야, 확실히 일본에 가서 유학하고 돌아온 사람 다르긴 다르다는데, 야. 말 한마디라도 대질 말이야, 또한테. 진짜 령덕감이야, 령덕감이.
2: 아버지, 뭐, 혹시 오늘날 손자를 올리 잔뜩 쳐주면 어째? 또 중화담배나 몇 호 얻어가지자, 그래도.
1: 야, 여기 당장 발밖에 모으게.
2: 거기서 말 없어, 거기서 말 없어.
1: 야, 지금 이게 무슨 세월인데, 누구께 발라 맞추고 아참해서 사는 세월이야? 이 어린 게 초능 우리 초능 그죠? 시내보다 못지않게 잘 살게 하겠다고 밤낮 없이 올리뛰고 내리뛰고 한대. 너는 애비를 생겨서 버텨주지 못할 정도 거기서 무슨 뜯어내겠다고. 얘만 네 사삭하고 그 쓰살이길래 주임살에서 야돕따라하고 따가다가 쌔가 맞았지.
2: 아니 여기서 저 그 말이 나온도 말 바른 데서 따가다 떨어진 게 아버지 다시는 없음도. 예?
1: 있다. 내가 오늘 말 나왔던 김에 내하고 솔직하게 말할게. 내 행이 올라가서 네 문제로 낱낱이 싹 해버렸다. 어? 그래서 촌에서 못 알아들어 투표한 결과 유감스럽게도 네 주임자리에서 끄덕하고 떨어졌던 게 다.
2: 난 어떻게 세상에서만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게 정말 생 눈깔을 싹 빼먹겠다 이게.
4: 혹시 타제?
2: 뭘 타겠니 임마. 아버지 가슴이 활활 타는데 임마. 아버지 정말 너무하구만. 어찌
1: 뭐 야, 이게 같이 산다, 같이.
2: 아, 같이 산다, 이거지. 아,
1: 이게 또, 오늘 아침에 부스 댕기 제일 뜯어먹게 됐어, 이거. 에휴, 저건.
2: 왔다가라.
1: 야, 손 됐지? 아, 미스매.
2: 보자. 아, 이러소.
1: 야, 맹심할 게지.
2: 아, 이러소.
1: 야, 보자.
2: 언제 이래?
1: 아, 이거 봐라, 이거 봐. 벌리고 먹게 됐는데. 네? 이 간사리에 빨바르고 되겠니? 야, 맹심할 게지. 아니야, 정말.
2: 아버지 어째 버스에서 다 내가 이리 좋은데 아무도. 아버지 여기다가 앉았어.
1: 어째
2: 아버지 내 요말 가슴에다 딱 엮고 아야사 했는데 자 저기 어째 일본 농업대학까지 졸업해가지고 하필이면 우리 농촌에 와서 대고 사는 거 말이야.
1: 글쎄 나도 잘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프다.
2: 그렇지 자 저기 일본에서 좀 더 늦게 왔더라. 뭐 내가 그때 전진운동은 또 해먹었을지. 야 그때 우리 내 할 때 어느 말 재밌었음도 매일마다 개도 잡아먹고 닭도 잡아먹고
1: 어째 네 전진운동 할 땐 그게 뭐야 니
2: 어째 그래서 내 물도라노 내 몽땅 전민들 동원해 했자구만 생각 안 해놨구만 아버지.
1: 야 그것도 무슨 해놨다고 자랑질이야. 이거 정말
2: 야 그거라도 해놔야 내 할 말 있지.
1: 여하튼 네 주임진 할 적에는 그저 그저 위에서 조그마하고 그걸 용도만 내려온다. 아무 제사 먹을 일 생겼다고 올리뛰고 내리뛰고 하다가 전부 때랑 얼굴에 싹 들어박아서 이게 뭐야 지금도 허물이 크다만 있는데 이미 정말
2: 아, 내라고 뭐 전에도 아예 아까봐서 그랬음도. 예? 아, 걔하고 아버지 그때는 아예 먹었음도. 예?
1: 먹었다. 난 먹어도 니처럼 처사게 그 오리주두리란 소리는 많이 들었다. 야야
2: 뭐 오리주두리? 누구 그랬던데 누구
1: 동네 아줌마들 다 기다려
2: 어느 아줌마? 아이 아줌마들이 먹을 때는 다 같이 먹고 뒤에서 나를 혼자 욕하고 내가 정말 내
1: 그놈의 기기 진배지.
4: 아버지 나 8시까지 은행 가야 된다.
2: 야 밥 먹고 가라 임마. 야 굶으면 많이 되지. 밤
1: 입 편하게 제 아들 또 공개 보내
2: 아버지 그 온 아침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게 어찌임도 그래. 야 그 정말
4: 정말 아버지 그 아버지 말하던 뭐해 오늘 아무 레일 없겠다.
2: 무슨 게? 뭐?
4: 예, 밥도 하고 청소도 하고.
2: 야, 몇 살이야니?
4: 아, 우리 서 홈페이지에 내 광고를 보고 온다는데 내 깜빡하고 나 역으로 하였습니다.
2: 야, 그게 제일 중요한 게 내야 이게.
4: 야, 근심하지 마셔. 아니, 레몬마에 준다 했으니까 뭐 좋은 아줌마 오겠지.
2: 야.
4: 예, 아, 가정보험공사? 아, 예, 보험으로 연구했습니다. 서로 오겠다 한다고?
1: 야, 오겠다 그럼 딱 나와.
4: 예. 내 지금 말 오로 마주 나가겠습니다. 예.
2: 어째.
4: 아버지가 아버지 그 집 좀 거두셔.
2: 응.
4: 방심하지 말게.
2: 야. 인물이 꼭 거봐야 된다. 어? 아버지. 봄 온다는데 우리 청소를 해놔야지.
1: 야, 당연하지.
2: 예. 아버지, 아버지는 여기를 거두소. 나는 화장실장 거둘게. 가시.
1: 제발 내하고 나이 비슷해야 되겠는데 내하고 나 자체가 이렇게 나면 내 차례 놓겠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2: 야 아버지 아, 누워갖고만 보험 온다는데 야 정말 집은 빨리 걷어서 에?
1: 야 보험 온다는데 눈 어째 얼굴이나 눕으면 한 마디 쳐버리게 되니?
2: 야 보험 얼굴에는 깔끔하게 보여야 어찌 되겠는지 알지?
1: 니보다 나도 멀리
2: 야 보험 온다는데 대급이 어찌 니 이거
1: 아버지
2: 야
1: 야
2: 보험은 어디 어디 무조건 그렇게 생겼지 보험 어디가 보 아버지
1: 어?
2: 보험은 아예 왔었구만
1: 야
2: 보험은
4: 아 오늘 갑자기 일이 생겨져서 내일이 온답니다
2: 뭐? 이야 정말
0: 온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라는 속담처럼 부모들을 본받아 손군들까지도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효도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가정이 있습니다 평생 농사를 지으면서 자식들의 뒷바라지를 해온 용정시의 김성유 씨는 지금은 힘에 부쳐 더는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자

심양시에서 근무하는 장명화 씨는 얼마 전 고향 도문시에 다녀왔다고 했습니다. 장명화 씨는 그동안 몰라보기 발전한 고향과 오랜만에 만나보는 친척 지누들과 그리웠던 회포를 나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한 번씩 고향에서 열리는 두만강 축제를 보면서 긍지감과 자부심으로 가슴이 벅찼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고향이 날따라 번영 창성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노래 일광산 꽃바다 조쿠존대를 요청해왔습니다. 그 외 흥룡강성 밀산시의 한 순복씨도 얼마 전 허리 수술을 받으신 어머니께서 자식들의 효도를 받으시면서 건강하시고 어머니의 82세 생신을 축하드리면서 이 노래를 요청해왔습니다. 네, 요청한 노래를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씨앗은 봄이면 싹이 트고 꽃이 피고 여름이 되면 푸르싱싱 자라서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을이 되어서야 곡식들이 익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씨를 뿌릴 때 씨를 뿌리고 가꿀 때 가꾸면서 결실을 기다리는 것처럼 무엇이나 때가 돼야만 성공을 하기에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네, 그럼 끝으로 노래 인생은 사계절을 보내드리면서 오늘의 요정아마당 프로그램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당신이 슬플 때 언제나 함께하는 여성 클럽이 있습니다. 매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여러분과 함께하는 여성 클럽입니다.

안녕하세요. 여성 클럽에서 인사 올리는 현국화입니다. 상큼한 에너지, 밝은 에너지로 시작할 수 있는 이 시간,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들의 하루의 시작을 응원합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리며 오늘 여성 클럽 출발합니다.

노래 한 곡 들려드리며 오늘 여성클럽 출발했습니다. 네, 오늘 여성클럽은 안계숙 작가님의 글, 로니언의 일상, 그리고 좋은 글, 좋은 음악들로 준비했습니다. 위챗 애플릿에 룸광덴탈을 검색해 조선호 방송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 실시간 청취 가능합니다. 여성클럽은 흥룡강성뿐만 아니라 전국 또는 지구촌 여러 곳곳에서 땀 흘리며 생애 가치를 창조하는 여성분들의 전화 인터뷰나 인터넷 편지 사연 또는 생활 수기 등 좋은 작품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참여 기다립니다.

같이 살라 하네. 노래 한 곡에도 우리 인생의 지혜가 듬뿍 담겨져 있죠. 노래가 나가는 사이에 최화자님, 김성공님께서 출석 체크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저와 향기님, 박소님 이렇게 셋이서 좋은 노래만 들을까 했는데 이렇게 또 우리 가족분들이 찾아주셨네요. 반갑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출석 체크 하나, 그 꽃송이 새송이를 볼 때면 정말 뿌듯합니다. 아, 특히 요즘 같은 네, 이런 휴가철에 여러분들이 저희 방송을 이렇게 시간대에 맞춰서 출석 체크해 주시는 그 마음이 정말 감사한데요. 아, 사실 지금 예전에도 말했지만 빨리 감기 시대에 이렇게 한 시간 동안 저의 곁에서 방송을 듣는다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정말 어떤 분들은 거의 매일과 같이 출석 체크해 주시는데요. 정말 제가 어떻게 보답드려야 할까 여러 가지 고민이 네, 될 때가 참 많은데요. 그냥 저희 일터에서 맡은 바 사업을 묵묵히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들과 만나서 차 한 잔, 커피 한 잔도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자, 그럼 작품 감상에 앞서서 노래 한 곡 듣고 오겠는데요. 아, 노래 제목부터 아주 재미납니다. 나이가 든다는 게 화가 나, 이런 노래인데요. 네, 함께 들어볼까요?

네, 노래 제목은 참 재밌죠. 나이가 든다는 게 화가 나. 그런데 아내의 노래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떠세요? 사실 우리의 그런 모든 사람들의 한 생을 그려준 것 같은데요. 네, 이제는 어떤 일도 네, 화가 나지 않고 웃으면서 넘길 수 있는 그런 노련함, 그런 지혜, 그런 너그러운 마음, 큰 그릇이 돼가는 게 바로 나이가 든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든다는 것도 그렇죠. 네, 멋지게 익어가야만 네, 정말 존중을 받고 그런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동의하세요?

0: 您现在收听的是黑龙江朝鲜语广播。
1: 기쁨과슬픔을함께하는라디오쉼터흑룡강조선어방송입니다

혹시 스마트폰에 중독되시지 않으셨나요? 매일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지 않으시나요? 이제는 잠시 휴대폰을 내려놓고 자연석을 걷거나 가족과 친구들과 대화를 나눠보세요. 잠시의 여유가 당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네, 오늘은 안계숙 작가님의 글 노년의 일상 함께 만나볼까요? 제가 편폭이 짧은 줄 알고 기억하고 있었는데 편폭이 기네요. 제가 그럼 네, 여러분들께 안계숙 작가님의 작품을 조금 더 빠른 속도로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 생각만 하다 보니까 깜빡했네요. 그래요. 김성국님께서 세월아 비껴라. 내 나이가 어때서. 맞아요. 정말 긍정적인 마음으로 우리 이 한생을 수놓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최화자님도 네, 멋진 이모티콘 나 보기만 해도 정말 흥이 나네요. 그럼 함께 네, 안계숙 작가님의 작품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노년의 일상 안개 속 환갑 나이가 됐다고 기념으로 동창들 몇몇과 함께 대련에 가서 바다를 구경하고 온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60총턱에 이르렀다. 시간은 왜 이토록 무정하게 빨리 가는 걸까? 시간이 료수와 같이 빠르다고 했더니 노래교실 선배 언니들이 겁을 준다. 60대만 해도 그래도 시간이 느리게 흘러가는 줄 알려면서 70이 넘어가면 1년이 하루처럼 흘러간다고 한다. 그러면서 다닐 수 있을 때 실컷 다니고 치아가 든든해 먹을 수 있을 때 맛있는 것도 실컷 먹으라고 조언했다. 젊은 시절에는 먹고 살기 바빠 언제 취미생활 같은 것을

생각이나 했겠는가. 재직일 때 취미생활을 즐기면서 출근하는 젊은 동료들을 보며 나도 퇴직하면 그동안 해보지 못했던 취미생활을 실컷 해보자고 생각했는데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정작 퇴직하고 나니 로인 활동실 같은 곳에 다니기 저어됐다. 스스로 로인임을 인정하는 것 같아서 말이다. 친구들과의 모임도 매일 있는 것이 아니었기에 갑자기 손에서 일을 놓고 하루 종일 집에서 빈둥거리려니 지루하기 그지없었다. 하여 나이 어릴 때 노후 자금을 한 푼이라도 더 벌어놓자고 남편과 같이 외국으로 돈 벌러 나갔었다. 그렇게 몇 년간 고생했더니 아들이 결혼할 때 시중심에 번듯한 집을 장만해 줄 수도 있었다. 이제야 말하지만 아들은 다 장성해 우리 속을 좀 태웠다. 다름 아니라 결혼할 마음이 없어 보여서였다. 남의 집 애들은 잘만 결혼하던데 아들은 서른이 넘도록 결혼할 념을 하지 않았다. 마음에 드는 여자가 없는가 하고 넌지시 물으면 그저 시물시물 웃기만 했다. 우리 내외를 닮아서인지 아들은 흰머리가 일찍 나기 시작했는데 아들이 새치가 자라기 시작해서부터 내가 직접 염색을 해줬다. 어느 날 다 큰 아들의 머리를 염색해 주는데 혼기가 찬 아들이 지긋지긋 해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했다. 그때는 누구든지 아들과 결혼만 해준다면 손에 물 한 방울 묻히게 못하고 공주처럼 떠받들며 예뻐해 주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은 친구의 소개로 만난 여자라면서 자기랑 동갑인 여자를 며느리감으로 데려왔다. 다행이라고 한시름 놓이면서도 서른 중반을 훌쩍 넘긴 나이에 임신이 잘 될까 은근히 걱정되기도 했다. 그런데 결혼을 하자마자 금방 임신 소식을 전했고 예쁜 손녀를 낳았다. 정말이지 며느리는 우리 집의 복덩이였다. 시간이 빠르긴 참 빠르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하나밖에 없는 손녀는 밤잠이 짧아 제 엄마를 그리 고생시키더니 이제 제잘제잘 제 할 말을 다 하고 어른을 만나면 배꼽 인사도 깍듯하게 잘한다. 손녀가 있고 나서 나도 영락없는 할머니가 됐기에 노래 교실에도 다니고 친구들로 묶어진 등산 모임에도 나갔다. 나이 들수록 여러모로 제한을 받게 돼 행동 반경이 좁아져 외출할 일이 점점 없어진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있는 등산 모임은 웬만하면 취소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비가 몹시 오는 날이나 눈이 많이 내리는 날 빼고는 등산 모임이 정기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나이 드니 잠이 잘 오지 않는다. 하여 새벽에 일찍 깨어나 시간이 충족한데도 등산 모임이 있는 날이면 괜스레 아침부터 서두르게 된다. 서둘러 준비를 마치고 이젠 제법 익숙해진 로잉용 버스카드를 집어들고 버스 정류소로 향한다. 다행히 출근 고봉기가 지나서인지 버스 안은 사람들이 많지 않다. 창밖으로 보이는 시내 고층 건물들을 구경하며 나는 이런저런 생각에 잠겼다. 작년까지 버스 요금을 내고 버스를 탔는데 올해부터 버스를 무료로 타게 됐다. 몇 달 전에 신분증을 들고 가서 무료로 탈 수 있는 카드를 만들었다. 카드를 손에 쥐니 좋은 건지 서글픈 건지 아무튼 기분이 묘해났다. 지금은 조금 적응이 돼 카드를 찍을 때 로인 카드임을 알리는 소리가 나도 아무렇지 않은데 처음에는 카드를
카드를 찍었을 때 내가 인젠 로인이 됐죠. 나한테 자리를 양보하시오. 라고 알리기라도 하는 것처럼 민망하기 그지없었다. 간혹 젊은 각시들이 어머나 50대 같아 보이는데 로인 카드가 있네요. 라고 놀라는 척할 때면 은근히 기분이 좋기도 하다. 내가 아무리 바삐 돌아쳐도 약속 장소에는 늘 이미 여럿이 와 있을 때가 많다. 대부분 약속 시간보다 2, 30분씩 앞당겨 온다. 약속 시간과 상관없이 점점 더 일찍 모이는 것을 보며 나이든 티를 내는 거라고 서로 흉보지만 날이 갈수록 친구들은 점점 더 빨리 모인다. 오늘 참가 인원은 6명이었다. 원래 7명이었는데 한 명은 양로원에 계시는 아버지 뵈러 가는 날이어서 빠졌다. 우리 나이에 아직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하니? 너무 부럽다. 그렇긴 하지만 걔가 만만치 않게 힘들 거야. 손자도 돌봐야 하지. 아버지도 들여다봐야 하지. 우리는 내 한마디 내 한마디 주고받으면서 등산 코스를 밟았다. 한참을 걷다가 다리쉼을 할 겸 우리는 시내가 한눈에 보이는 정자에 앉았다. 각자 싸온 사과며 오이를 꺼내 먹으면서 잠시 땀을 식혔다. 그때 한 친구가 불쑥 며느리 흉을 봤다. 자기 며느리는 너무 깔끔을 떨어서 물티슈를 마치 공짜인 것처럼 쑥쑥 빼서 쓴다고 말머리를 뗐다. 물티슈도 돈 주고 산 것인데 아껴 쓰라고 한마디 했더니 아들이 옆에서 자기 각시를 감싸더라는 것이다. 친구는 각시 역성을 드는 아들한테도 서운하다고 했다. 친구는 며느리가 자기 집에 와서도 물티슈로 온 데를 닦는다고 했다. 시어머니를 더럽다고 우습게 보는 것 같다고 했다. 친구의 푸념에 나를 비롯해 다른 친구들은 맞장구를 치지 않았다. 딸로 며느리로 엄마로 60여 년을 살아낸 여자들이어서 그런지 지독히 리성적이었다. 며느리가 그렇게 하면 다소 마음에 들지 않아도 따라야지 어쩌겠어. 결혼한 아들은 남이라잖니. 남자는 여자 눈치를 보면서 살게 돼 있어. 우리 나그네들도 그렇게 살았잖니. 아들 가진 엄마들이 한마디씩 했다. 딸 가진 친구들은 꿀 먹은 봉오리처럼 웃을 듯 말 듯 하며 듣고만 있었다. 하긴 우리 집도 예외는 아니다. 며칠 전에 옆집 아주머니가 자기네 손자가 타던 세발 자전거를 이젠 못하게 됐다면서 우리 보고 가지겠는가고 물어왔다. 옆집 아주머니는 거의 새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버리기 아까워 그런다며 허물하지 않으면 가지라고 했다. 령감이 괜히 오지랖 넓게 나서지 말라고 요즘은 집집이 애를 하나씩 귀하게 키우는데 허튼 짓 말라고 나무라는데도 혹시나 해서 묻는다며 조심스럽게 물어왔다. 옆집 손자는 우리 손녀보다 3살 정도 큰 것으로 알고 있다. 나는 당연히 허물하지 않는다고 하고는 고맙게 인사하고 넘겨받았다. 비누칠을 해서 닦았더니 거의 새 것이나 다름없었다. 손녀가 다음번에 집에 올 때 타게 하면 좋아할 것 같아 흐뭇해놨다. 세발 자전거를 보고 남편도 옆집에서 마음을 써줬다며 싫지 않은 내색을 했다.
그날 저녁 며느리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세발 자전거 이야기를 꺼냈더니 나빠하는 기색도 좋아하는 기색도 없이 무덤덤하게

로 세발 자전거를 주문했다면서 옆집에서 가진 그 세발 자전거는 버리든지 다른 애한테 주든지 하라는 것이었다. 너무 어이가 없었다. 생각할수록 화가 났다. 아들은 자기 딸에게 남이 쓰던 세발 자전거를 타게 하고 싶지 않다는 말을 덧붙였다. 나는 비누칠 해 닦아서 깨끗하고 예쁘기까지 하다고 말했다. 아들은 그래도 싫으니 다신 애를 주겠다고 남의 물건을 가지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핸드폰 너머에서 아들이 말하고 있었지만 며느리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내 말은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듣지 않던 아들이 며느리의 파트로 매주를 쓴다는 말은 잘도 들었다. 그런 아들이 낯설기도 하고 괘씸하기도 했다. 그러나 내가 무슨 바람권이 있겠는가. 자기 자식한테 퇴물린 물건을 주고 싶지 않다고 새 자전거를 이미 주문까지 했다고 하지 않는가. 나는 얼굴을 붉히며 설득하고 싶지 않아 알았다고 했다. 전화를 끊고 아들은 장가 가면 남이 된다는 말이 그런데 없다고 혼자서 씩씩거렸다. 그날 기분이 알짝지근한 채로 노래 교실에 갔는데 온 오후 선생님의 지도에 따라 멍청이 터져라 노래를 불렀더니 집으로 돌아올 때는 발걸음이 가벼웠다. 그 전날 내가 가난에 길들여져서 안 먹고 안 쓰는 것이 마음 편하다고 하던 친정엄마를 리해 못했던 것처럼 아들 며느리도 나의 처사가 리해 안 되나 보다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요즘 젊은이들의 사는 방식이 따로 있겠지 싶었다. 등산이 끝나 우리는 근처 순두부집에 들어가 허기진 배를 달랬다. 식사를 마치고 수다를 좀 떨자고 커피숍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미 배는 너무 부른 상태인데 커피숍에 들어갔으니 커피나 주스를 한 잔씩은 주문해야 했다. 다들 배불러서 메뉴판을 보고 제껏 주문을 못하자 우리 중 누군가가 한 잔을 시켜 둘씩 나누어 마시자고 제안했다. 다른 친구는 찬성했다. 그런데 나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았다. 예, 우리도 돈 좀 재지 말고 써보자. 평소 무던하던 내가 조금 앙칼지게 말하니 친구들은 순순히 따랐다. 알았어, 우리도 각자 한 잔씩 마시자. 자리를 잡고 앉아 나는 손녀의 자전거에 관해 말했다. 그리고 말 나왔던 김에 아들네 돈 씀씀이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한술 더 떠서 말했다. 친구들은 너도 나도 내 말에 맞장구를 쳤다. 딸 가진 한 친구가 한마디 붙였다. 며칠 전에 딸애가 덥다면서 커피를 주문하겠다며 나보고 뭘 마시겠냐고 묻는 거야. 금방 밥을 먹어서 배가 부르다고 내 건 시키지 말라고 했지. 그런데 얘가 글쎄 듣지 않고 내 것까지 시킨 거야. 다달이 제 월급이 모자라 나한테서 용돈을 받아 쓰는 주제에. 말하는 사이 우리가 주문한 커피가 완성됐다. 그 친구는 딸의 흉을 보다 말고 진동배를 들고 일어났다. 잠시 후 커피와 주스 도합 6잔이 우리 앞에 놓여졌다. 계숙이 말이 맞다. 우리도 이젠 벌벌 떨지 말고 남은 생을 즐기자. 딸한테 의견이 있던 친구가 이렇게 말하자 우리는 약속이나 한 듯이 저마다의 잔을 들고 짠 하고 부딪혔다. 술도 아니면서 말이다. 등산할 때 정자에 앉아서는 그렇게 리성적이던 친구들이
커피숍에서는 저만

갖다 분해하며 한마디씩 했다. 마치 자식들에 대한 성토대회라도 하듯이 말이다. 이야기가 한창 무르익어 갈 때 한 친구가 가방을 주섬주섬 정리하면서 일어났다. 저녁에 자식들이 집에 와 먹기로 했다면서 장을 봐야 한다고 했다. 그참에 우리도 다 같이 일어났다. 나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시장에 들렸다. 빙 둘러봐도 필요한 물건이 없었다. 남편과 둘이 생활하다 보니 우리는 냉장고 안의 음식을 별로 축내지 못했다. 요즘에는 지난 가을에 얼려둔 나물로 국을 끓여 먹거나 제철 채소인 가지와 고추를 쪄서 장에 찍어 먹지 않으면 오이랭국을 해 먹으면 그만이다. 아들이 한창 자랄 때에는 시장 보는 일이 큰일이었다. 거의 매일 장을 봐와도 순식간에 돈이 났는데 그때는 돈이 빠듯해서 날마다 장을 보는 게 큰 고민이었다. 그래도 돌이켜보면 그때가 살맛이 났다. 지금은 돈이 넉넉하게 있어도 별로 필요한 물건이 없고 젊어서 좋아하던 음식은 또 건강 때문에 마음대로 먹을 수 없다. 머릿속에 자질구레한 일들을 떠올리다가 문득 아까 커피숍에서 했던 말들이 떠올랐다. 둘이라도 오늘 저녁은 좀 근사하게 먹고 싶었다. 나는 저녁에 남편이 반기는 갈비찜을 하려고 소고기를 사고 갈비찜에 들어갈 야채도 두루 샀다. 이 나이에 먹는 것이 남는 것이 아니겠는가. 로년을 노을처럼 아름답게 불살라 버려면 우선 건강해야 되지 않겠는가.

네, 안계숙 작가님의 노년의 일상을 만나봤는데요. 네, 오늘 최여금님께서 방송을 청취하고 계셨네요. 현국화 아나운서의 충실한 하루에 바쁜 일상 생활 잘 시청했습니다. 우리 모두 모두 또 이런 지금 이 순간을 가장 젊은 이 순간을 행복하게 즐겁게 만족하면서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도 소중한 시간 저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내일 아침 9시에 더 밝은 에너지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기획 편집 진행의 현국화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매년 800만 톤의 쓰레기가 버려지고 바다에 쌓여가고 있습니다. 83억 톤의 플라스틱 생산량 중 9%만이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비닐봉지는 20년이 흘러야 자연 분해되고 플라스틱 빨대를 분해하는 데는 2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일회용 컵 대신 나만의 컵만 사용해도 플라스틱 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환경보호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네, 인생의 벗. 책과 음악이 있는 행복한 문학 시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문학 진행의 르녹입니다.

네, 행복한 문학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나는 매일 남이 부린 행운을 줍는다라는 책 중에는 이런 한 단락이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나는 나를 좋아한다. 이렇게 말하면 얼마 전까지는 뭐야? 엄청 잘난 체하네. 아, 기분 나빠라는 식으로 밉상으로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최근 자기 긍정감이라는 말이 커다란 붐을 일으켜 본인 스스로를 사랑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많은 사람들이 리해하게 됐다.

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이기적이 아닙니다. 생애 마지막까지 나와 함께 할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원하는 사람이 되세요. 인생의 가장 큰 후회 중 하나는 스스로 원하는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원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네, 자기애와 관련한 명언들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늘 자신에게 질문을 해봐야 한다고 합니다. 나는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을 하고 있는가? 나는 다른 사람의 기분을 좋게 만드는 방식으로 행동을 하는가? 아니면 내 기분을 좋게 행동하는가?

네, 그렇습니다. 나 자신보다 남의 인정이 더 우선입니다. 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해보라고 합니다. 우리 자신의 가치를 다른 사람이 말해주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매일마다 우리 자신에게 아름다운 말을 해주십시오. 누군가 꽃을 가져다 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자신만의 정원과 룡혼을 가꿔라. 네, 오늘 아침 마음에 와닿는 한마디였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자신을 응원하시며 더욱 밝은 하루 만들어 가시길 바랄게요.

문학을 통해 우리는 삶에 대한 태도를 배웁니다.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인생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지혜와 용기를 얻습니다. 그리고 인생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네,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하는 행복한 문학 시간, 힐링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네, 행복한 문학 시간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문학 시간에서는 저홍매님의 작품을 한번 만나보시죠. 벤또와 도시락.

어느 날 세 식구가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우며 저녁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딸애가 방학 동안 집에서 하는 밥만 먹어서 그런지 학교에서 먹는 점심밥이 맛이 없다고 투덜거렸다. 평소라면 스치듯이 지나쳤을 법하지만 야위어 가는 딸애가 마음에 걸려 내일부터 도시락을 챙겨주겠다고 대답했다.

외로 도시락을 준비해주겠다는 내 말에 딸에는 미처 반응을 못하나 싶더니 금세 얼굴색이 환해지는 것이었다. 하지만 딸에는 인순 자신만 특수화를 부리는 것이 싫다면서 사양했다. 그러거나 말거나 식사를 마치고 나서 나는 깊숙이 보관해뒀던 도시락통을 찾아 꺼내어 씻어놓고 냉장고 안에 들어있는 채소를 살펴보면서 메뉴를 짜놓았다.

버지락통 구조상 덩이 세 개로 분리돼 있었는데 하나에는 밥을 넣고 나머지 두 개에는 반찬을 준비해 넣으면 됐다. 알람 시간을 평소보다 20분 앞당겨 설정해 놓고 내일의 도시락 준비를 생각하면서 잠자리에 들었다.

다음 날 아침 분주히 돌아치며 계란말이를 성공적으로 해냈다. 허나 딸애가 가장 좋아하는 케찹프가 집에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야 발견하고는 살짝 김이 빠진 느낌이 들었다. 이어서 준비한 볶음 채소에는 또 과량의 소금을 넣는 실수까지 범했다. 하악하고 집에 돌아온 딸애로부터 반찬이 짜다는 평을 들었다. 그래서 이튿날에는 전날의 경험에 비추어 좀 더 여유로운 마음가짐으로 도시락을 준비해서 싸줬다. 딸의 하학 시간이 은근히 기다려졌다. 집에 돌아온 딸애는 도시락통을 주방에 가져다 주며 오늘은 친구들과 사이좋게 반찬을 나눠 먹었는데 엄마의 음식 솜씨를 엄청 칭찬하더라면서 으쓱해하는 것이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딸의 학급 친구들의 긍정까지 받고 나니 묘한 자부심이 생기면서 더욱더 알뜰하게 챙겨줘야겠다는 생각이 갈마들었다. 도시락을 준비하면서부터 딱히 특별 메뉴를 정하지는 않았지만 아이들의 반찬거리로 제일 선호하는 것이 달걀이 아닐까 싶었다. 그래서 달걀이 반찬 재료가 아닌 날에는 밥속에 늘 삶은 달걀을 보이지 않게 넣어서 보냈다. 밥속에 숨겨진 달걀을 찾아먹는 것을 본 딸의 친구들이 신기해했고 이런 경우가 자주 반복되자 어느 날부턴가 딸의 옆자리 친구는 아예 점심밥 먹는 시간만 돌아오면 밥속에 달걀이 숨어있는지 없는지 알아맞추기 놀이까지 한다고 했다. 나와는 달리 삶은 달걀이든 달걀말이든 다른 채소와 곁들여 볶든 달걀을 잘 먹어주는 딸애가 그저 고마웠다. 허련 어린 시절에 요별나게 도시락을 준비하는 엄마를 들볶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머리속을 스치고 지나갔다.

작은 시골에서 태어난 나는 향 중심에 위치한 소학교를 다녔다. 더불어 좋기 30분이 걸리는 거리였으므로 1년 사시절 줄곧 벤또를 사들고 다녀야만 했다. 요즘처럼 디자인도 예쁘고 보온이 잘 되어 있는 도시락 통이 없었던 시대라 그 시절에는 너나 없이 일명 벤또라고 하는 나부로 된 단칸짜리 통에다 반찬과 밥을 가지런히 담고 다녔다. 겨울이면 벤또를 난로 위에 얹어 덮이곤 했는데 음식이 타는 냄새로 무슨 반찬이 들어있는지 맞추기도 하고 벤또 밥에 가마치가 앉으면 긁어먹는 재미 또한 쏠쏠하기도 했다. 또 벤또는 밀봉이 잘 되지 않아서 반찬 국물이 새는 경우도 허다했고 그래서 교실에는 늘 반찬 냄새가 진동했다.

가끔에는 나처럼 벤또를 싸는 애들이 여럿이 되었는데 시골 아이들의 반찬 메뉴는 거의 엇비슷했다. 감자 볶음, 가지 볶음과 같은 채소 볶음은 주어 메뉴였고 싱싱한 채소가 적은 겨울만 되면 배추김치 볶음이 압도적인 순위를 차지했다. 그러다 보니 한 달 내내 배추김치 볶음이 벤또를 독차지했던 적도 있었다. 어쩌다 고기 반찬이 보일 때도 있었지만 그건 명절 때나 특수한 날이라야 가능했다. 그나마 가을이면 미꾸라지 고추 볶음 같은 특색 메뉴도 자주 있었으나 입이 짧은 나에게는 훌륭한 반찬은 아니었다. 모든 반찬 중에서도 고급적인 반찬이라면 당연 달걀 요리였다.

엄마는 매년 어김없이 닭치기를 했다. 닭들이 알나이를 시작하면 우리한테 그나마 영양 보충이 되어줄 달걀을 먹이는 재미가 쏠쏠했고, 달걀을 팔아 영돈을 모았는가 하면 돈이 급히 필요한 시점에는 닭을 팔아 살림이 보태는 경우도 종종 있었으니 당시로선 닭치기가 손꼽히는 부업 중의 하나였다.

다들 반찬으로 달걀을 선호했지만 나는 이상하게 달걀을 싫어했다. 삶은 달걀은 아예 입에 대지도 않았고 그나마 달걀볶음은 조금 먹긴 했지만 팔을 곁들이면 아예 젓가락이 가지도 않았다. 내가 이렇게 싫어하는데도 엄마는 밤마다 달걀볶음을 할 때면 팔을 성성 썰어 넣었는데 접시에 담겨진 노란 달걀볶음에 여기저기 수놓은 듯 사이사이에 자리 잡고 있는 파란 파만 보이면 나는 식욕이 뚝 떨어졌다. 그래서 벤또에 파를 넣은 달걀볶음만 담겨 있으면 그날 나는 점심을 굶는 권욕을 치르더라도 벤또밥을 통째로 남기는 것으로 엄마한테 무언의 항의를 제기했다.

돌이켜보면 팔을 추가할 수밖에 없는 것은 엄마만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겠지만 내가 싫어하는 걸 번연히 알면서도 반찬으로 담아주는 엄마가 미웠다. 그 시절 반찬에 대한 나의 요구는 특히나 높았다. 감자볶음도 모양새를 논하면서 넓죽하게 썰기를 원했고 채를 썰어 볶으면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하지만 딸에는 나와 사뭇 달랐다. 딸에는 거의 가리는 게 없이 잘 먹는 편이었다. 장국과 김치, 가지찜 같은 전통 음식을 좋아하고 냉장고에 남은 채소를 아무렇게나 볶아줘도 잘 먹었으며 간단히 볶음밥을 해줘도 군말이 없다.

어느 날 저녁에 딸애를 보고 레일은 도시락 반찬을 뭐로 준비해줄까라고 물었더니 괜찮아요. 아침에 뭘 먹으면 그걸로 준비해주면 돼요. 라고 대답하는 것이었다. 또 어느 날 딸애는 도시락을 먹을 때면 온통 엄마 사랑이 마음으로 느껴진다는 것이었다. 예기치 못했던 딸애의 고백에 감동의 잔율이 온몸을 스쳐 지나갔다.

좁게 배웠다. 문득 옛 시절의 또 다른 도시락 추억들이 퍼즐처럼 맞춰져서 기억 속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저송에 입학하면서부터 나는 시내에 와서 셋집을 맡고 학교를 다니게 됐다. 그때 사촌 언니가 나를 돌보면서 2년 동안 내 점심 도시락을 준비해줬다. 갓 20살이었던 언니에게는 얼마나 버거운 일이었을까 싶지만 가습불도 아닌 전기골로로 언니는 매일같이 일찍 일어나 반찬을 준비했고 알뜰하게 벤또를 챙겨줬다.

여전히 시골에서 채소를 날라다 먹었으므로 반찬의 범위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 언니표 감자 달걀 볶음은 채칼로성 감자에 달걀을 볶은 것이었는데 그 또한 별미였다. 이때는 내가 조금씩 달걀을 받아들이는 시점이기도 했다. 물론 그 전까지 살면서 전혀 보지 못한 배합이었다는 점도 한몫을 했다. 다행인 건 이때로부터 반찬과 밥을 분리해 담을 수 있는 보온 도시락통이 등장하면서 채소 국물이 흘러서 덮밥으로 된 부르 터진 밥알 따위를 씻는 일이 다시는 없었다.

도시락통은 벤또보다 보온 기능이 훌륭하지만 대신 내벽이 유리로 되어 있어 쉽게 깨지는 폐단이 있었다. 그러다 보니 누구나 여러분 도시락통을 교체해야 하는 상황을 모면하기 어려웠던 것 같다. 초중 3학년에 올라와서는 전탁 생활을 하다 보니 주인집 아줌마가 챙겨주는 도시락을 먹었다. 하지만 가끔씩 밥이 남을 경우에는 하학길 도중에 자주 비워내는 행위를 했다. 대학생이 되고 외지 생활을 하게 되면서 특히 집밥이 사무치게 그리웠다. 심지어 엄마가 해주는 감자볶음의 모양새가 넓죽하든 채로 썰었든 가릴 것 없이 앞에만 있다면 밥그릇을 걷더니 바닥날 정도로 간절했다.

학교 4학년 때 우연히 학교 부근에서 도시락을 만들어 파는 중년 부부를 알게 됐다. 가게를 따로 차리지 않고 가정집에서 만들어 파는 중년 부부의 도시락은 인기가 대단했다. 그 비결은 엄마의 손맛이 느껴지는 집밥 같은 도시락이었기 때문이다. 중년 부부가 만들어 파는 도시락의 도시락통은 벤또도 아니요, 보온 도시락통도 아닌 일회용 비닐 도시락통이었지만 중년 부부의 정성이 따뜻하게 녹아있어 인기가 요달리 많았다. 거기에 중년 부부 단둘이어서 도시락을 만들다 보니 공급이 수요를 만족시키지 못해 매일 일찍 찾아가 기다려서 도시락을 사오는 것이 하루 일과로 되어버렸다.

가난한 세월에 제한된 재료로 늘 입이 짧은 철없는 딸의 반찬을 고민했을 엄마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려온다. 전에 준비해봤던 도시락을 떠올려보니 연애 시절에 남편을 위해 만들었던 사랑의 도시락과 딸의 유치원 첫 소풍을 위해 만들었던 도시락이 전부였다. 그러나 딸에게 도시락을 준비해줬던 지난 한 달여 동안 나는 잊고 있었던 많은 것들에 대해 다시금 생각을 정리하게 됐다.

도시락이 어찌 그냥 도시락이랴. 도시락통에 담긴 건 단지 누군가의 끼니를 애워줄 음식물뿐만이 아니었다. 도시락통에는 담아도 담아도 다 채울 수 없는 따뜻하고도 무한한 사랑과 동반, 정성과 감동, 기대와 설레임이 오롯이 담겨있다. 오늘도 딸에는 어김없이 도시락통을 건네주며, 엄마 맛있게 잘 먹을게요 라고 깍듯이 인사를 해온다. 순간 노란 달걀볶음이 내 눈앞에 아른거린다.

네, 그냥 스쳐 지나가는 하루가 아니라 내가 주도적으로 만들어가는 하루라고 생각할 때 이상하게 기운이 샘솟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자신을 응원해주는 말 한마디가 오늘 하루를 지탱해주는 가장 큰 힘이 될 수 있으니 오늘 하루도 토닥토닥 해주고 내일을 준비하셔야겠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의 하루를 응원하며 행복한 문학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래된 메일 내용을 지우고 있는 당신, 휴대폰을 끄고 영화를 즐기는 당신, 눈 건강을 위해 스크린 밝기를 낮추는 당신, 버스에서 휴대폰 대신 창밖을 바라보는 당신. 모르셨죠? 여러분은 이미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있었다는 것을. 불필요한 메일을 지웠을 뿐인데, 영화관 질서를 지켰을 뿐인데, 눈 건강을 생각했을 뿐인데, 창밖을 바라봤을 뿐인데, 일부러 마음먹고 행동하지 않아도 당신은 이미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바로 당신의 좋은 생활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안전 거리를 유지하고 신호를 준수하는 작은 실천이 당신과 타인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과속은 곧 위험입니다. 특히 학교 주변에서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릅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정신을 파는 순간 사고 발생 위험이 커집니다. 졸음운전, 피로운전, 음주운전도 금물입니다. 속도를 줄이고 규칙을 지키는 그 순간 우리는 함께 안전한 도로를 만듭니다. 당신의 안전운전이 모두의 안전을 지킵니다. 안전운전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내가 뱉은 담배 연기는 내 눈앞에서 사라지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피해가 될 수 있습니다. 공중장소에서 흡연을 금하시고 간접흡연에 피해를 주지 않는 사람이 되어주세요.

주간 종합 뉴스입니다. 현재 우리 성 각지 주요 관광지에는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쾌적하고 서늘한 여름 관광 콘텐츠를 통해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 관광객들은 흑룡강 특유의 청량함과 낭만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올여름 우리 성은 서늘한 기후로 전국적인 주목을 받으며 전국 최고의 피서 관광지로 재차 부상했습니다. 각 도시에서 할빈으로 향하는 항공편 탑승률은 평균 80%를 웃돌고 있습니다. 한편 동정여행 플랫폼 통계에 따르면 올여름 특별 관광열차 예약 수요는 전년 동기 대비 70% 이상 상승했습니다. 입추절기가 지난 뒤 전국 다수 지역에 폭염이 지속되면서 우리성은 여전히 관광객들의 주된 피서 여행 선택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실외 관광시설에는 안개 분무 시스템을 가동해 서늘한 환경을 조성하고 실내 공간은 항온 설비로 극지 빙원의 분위기를 구현했습니다. 관광객들은 북극곰이 물놀이하는 모습을 가까이에서 관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몰입감 높은 흰골의 공연도 감상할 수 있어 서늘함과 즐거움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춘 구봉산 양심곡 부두에는 많은 관광객이 성안령 산간 지역을 찾아 새롭게 조성된 래프팅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국경 소도시 요하에서는 자연 그대로의 수려한 경관과 새롭게 보강된 캠핑 시설이 캠핑 관광객들의 피로를 풀어주며 강변에서의 여유로운 피서 여행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문화 및 관광부가 최근 발표한 관광강국 건설 15차 5개년 계획에서 할빈을 관광허브 도시이자 입경 관광 중점 육성 도시로 지정하면서 얼음도시 문화관광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국가적 위상은 단순한 명예를 넘어 발전 과제이자 기회로 할빈은 국내외 관광시장을 잇는 교두보로서 특색 있는 고품질 성장을 위해 새

동력을 얻게 됐습니다. 올여름 할비는 유달리 인기를 끌었습니다. 송화강변의 시원한 바람, 태양도의 울창한 숲, 주황대가의 인파, 빙설대색의 국제 맥주축제까지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22개국 주요 언론 기자와 인플루언서들이 할빈을 찾아 얼음의 도시, 여름의 도시 혁신 역량을 취재했고 동북 슈퍼리그 스포츠 대회는 성황을 이루며 도시 활력을 더했습니다. 아시아 15개국 올림픽위원회 선수 코치 50여 명이 참여한 피겨 훈련 캠프는 국제적인 빙상 교류의 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할빈은 또 중국 10대 피서 명소를 비롯해 각종 여름 관광 순위에서 상위권을 차지하며 피서 성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주황대가의 유서 깊은 건축과 그늘 아래 걷는 마, 중화 바로크 거리의 복고 풍미, 남강구 화원가의 러시아풍 주택구는 관광객들에게 도시의 역사를 생생히 전하고 있습니다. 할빈 빙설 대세계 단진의 맥주 축제는 만석을 이뤘고 신규 공연 만남 할빈, 할빈 아이스쇼는 사계절 빙설의 낭만을 선사했으며 캠핑장에서는 여유로운 휴식이 가능했습니다. 특히 동북 슈퍼리그 축구대회는 관람과 주변 여행을 결합한 새로운 모델로 문화 관광 시장에 활력을 주입했습니다. 경기를 보러 온 외지 팬들이 할빈의 청량한 날씨와 이국적 정취에 매료돼 체류 기간을 늘리고 소비를 확대하는 선순환이 형성됐습니다. 아시아올림픽평의회 곽진정 제1부회장은 할빈은 아시아 최고의 빙상 환경을 갖췄고 여름철 훈련 교류를 통해 남방 국가들에게 북방 도시의 매력을 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할빈은 올 상반기 입경 관광 인기 도시 톱20에 이름을 올리며 동북지역 외국인 관광객 최대 선호 도시로 부상했습니다. 최근 문화 및 관광부는 관광 강국 건설 제15차 5개년 계획을 정식 발표해 빙설 관광 분야의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해당 계획은 빙설 관광 산업의 협력 발전을 촉진하고 흥룡강 야부리 등지가 고품질 빙설 휴양지를 조성하도록 지원하며 빙설 관광지가 한계절 운영 방식에서 사계절 운영 체계로 확장되도록 장려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야부리는 국가급 관광 휴양지, 국가 스포츠 관광 시범기지, 국가급 스키 관광 휴양지이자 전국 최초 고품질 야외 활동 관광지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국내에서 희소한 양질의 빙설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눈이 내리는 기간은 연 170일에 달하고 전문 스키 운영 기간도 약 160일에 이릅니다. 매년 11월 중순부터 이듬해 3월 하순까지 최적의 스키 시즌이 형성됩니다. 우수한 설질 덕분에 전문 경기 선수, 일반 스키 동호인, 청소년 수학 여행 단체를 비롯해 모두 각자의 수준에 맞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겨울이 되면 표준화된 56갈래 스키 슬로프에 관광객이 끊이지 않고 두 곳의 OS급 스키장에서는 스키판이 눈 위에서 질주하며 마찰하는 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옵니다. 국제 경기 유치를 동력으로 야부리는 빙설 경제의 성장 동력을 꾸준히 확충하고 있습니다. 야부리에서 제9회 동계아시안게임, 아시아스키등산선수권대회 등 각종 국제대회를 개최했으며 자체 브랜드 행사인 스키축제, 스키장 개장식, 이과규 챌린지 대회를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국기업인포럼 연례회의도 상시 개최해 각종 경기와 행사를 통해 겨울철 소비 사슬을 연장했습니다. 2025에서 2026 스키 시즌 기간 야부리를 찾은 총 관광객 수는 139만 2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89% 증가했습니다. 3년 연속 한 스키 시즌 관광객 100만 명을 돌파하며 국내 빙설 관광 앞자리를 차지해 겨울 빙설 관광 분야의 핵심 경쟁력을 확보했습니다. 겨울의 야부리가 빙설의 왕국이라면 여름의 야부리는 건강 양생의 낙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역 산림 피벚률이 96%에 달하고 여름철 평균 기온은 23섭씨도로 천연 과수원으로 불립니다. 야부리 관리위원회는 산악 건강 양생 문화 관광 분야를 집중 육성하며 봄 여름 관광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했습니다. 올여름 휴양지의 각종 관광 서비스가 전면 개선되며 관광객으로 활기가 넘치고 있습니다. 산림 온천구역에서는 관광객이 설레늄 성분이 풍부한 온천에 몸을 담그고 온천의 효능을 누리거나 온천 주변 녹지의 산책로를 거닐며 맑은 공기를 마시고 자연의 평온함을 체험했습니다. 겨울에는 서울원을 감상하고 온천을 즐기며 여름에는 산림에서 함께 고요함을 만끽한다는 사계절 양생 체험은 관광객들의 발길을 붙잡고 있습니다. 야부리가 한 계절만 운영해오던 데로부터 사계절 균형 발전으로 전환할 수 있었던 것은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구축해온 덕분입니다. 현재 야부리에는 목재로 구축한 등산로 20km, 산악자전거 공원이 조성됐으며 숙박시설 26곳을 갖춰 총 숙박 침대 수 5천여 개를 확보했습니다. 영화관, 수영장, 헬스장 등 레저 시설도 완비됐으며 숙식, 관광, 쇼핑, 오락에 이르는 전방위 관광산업사슬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자가용 여행, 단체 관광을 비롯해 다각적인 관광객 유치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이 시간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현국화였습니다. 동북망 조선호 채널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더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음악 극장. 안녕하세요. 현국화입니다. 우수한 중국 음악과 함께하는 음악 극장입니다. 음악과 함께하는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라디오 극장 드라마 용의 아들딸 극본 남철 연출 김훈이 세 번째 시간입니다. 목을 풀어놓은 듯 캄캄한 밤 깨보는 사지준의 뒷도락으로 살며시 숨어 들어갔다. 매를 가둬놓은 방으로 가보니 희미한 등불빛에 매와 독수리가 보였다.
1: 저 제일 큰 놈이 그날 우리 집 수탉을 물어 죽였구나. 이놈 오늘 어디 죽어봐라.
0: 깨보가 손을 내밀어 매를 거머쥐려 하였다. 그런데 매가 목을 빼들고 발톱을 고추 세우는 바람에 깨보의 손이 매 발톱에 긁혀 피가 났다. 군이 치밀어 오른 깨보는 낫을 꺼내 매 발을 타라맨 비단 오리를 끊어버리고 낫을 허리에 꽂은 후 두 손으로 매를 꽉 틀어잡았다. 깨보가 제일 큰 매를 붙잡는 사이에 다른 매들이 놀라서 날개를 푸드득거렸다. 조급해난 꾀보는 매를 안고 마당을 빠져나와 들판으로 뛰었다 뛰었다. 헐렁해진 한쪽 신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무작정 앞으로 뛰었다. 깨보는 뛰어가면서 허리춤에서 낫을 빼들고 매의 목을 푹푹 내리찍었다. 낫이 찍힌 매가 펄떡거렸다. 그제야 직성이 풀린 깨보는 매를 땅에다 휙 던져버렸다. 매는 어둠 속에서 몇 번 솟구쳐 올랐다가 땅에 풀썩 꼬꾸라졌다.
1: 네 놈이 끝내 내 손에서 돼지고야 말았구나.
0: 매를 죽이고 난 깨보가 쾌감을 느끼며 흐뭇한 웃음을 짓고 있는데

0: 아주 전에 집 쪽에서 떠들썩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청소리까지 들렸다. 그 소리에 놀라서 낯을 떨어뜨린 꾀보는 맨발바람으로 내뛰었다. 한식경이나 앞으로 내뛰다가 뒤에서 쫓아오는 기미가 없는 것을 알고서야 걸음을 늦추었다. 한쪽 발이 너무 아파 만져보니 신이 벗겨져 나가 맨발바람이었다.
1: 어쩐다? 집으로 돌아갈까? 안 돼. 그놈들은 내가 한 일인 줄 뻔히 알 거야. 그럼 또 아버지한테 한바탕 두들겨 맞고 그놈 집에 가서 사과까지 해야 할 거 아닌가. 절대로 그럴 수 없어.
0: 이번은 강변을 따라 정처 없이 걷다가 어둠에 잠긴 어느 마을에 들어섰다. 그제야 온몸이 나른해 나고 배고픈 감이 들었고 목까지 말라들었다. 어둠 속에서 겨우 우물을 찾긴 했으나 들이박이 없었다. 그는 우물가에 커다란 청석에 앉아 물길로 오는 사람을 기다렸다.
1: 어머니, 지금 뭐라고 계실까? 이젠 효도와 소설이, 그리고 소설의 어머니, 큰어머니도 볼 수 없게 됐구나.
0: 깨보는 어깨를 들먹거리며 흐느껴 울다가 정석에 엎드려 저도 몰래 잠이 들었다.

0: 예, 어서 일어나거라.
1: 누군가 흔들어 깨우는 바람에 눈을 번쩍 떠보니 벌써 날이 훤히 밝았다. 키가 크고 온 얼굴이 수염투성이인 사나이가 그를 깨운 것이다. 흔 솜저고리를 입은 그 사람은 몹시 선량해 보였다.
0: 너 어느 마을에 사느냐?
2: 저는 대주광 마을에 살아요.
0: 오, 그런데 왜 여기 와 있느냐?
2: 이보도 엄마한테 쫓겨났어요.
0: 불쌍한 놈이구나.
1: 그 사나이가 물을 길어 올리자 꾀보는 물통에 입을 대고 벌컥벌컥 들이켰다. 배가 고파난 꾀보는 그대로 말할 수 없어 선수를 쳤다.
2: 아저씨는 아침밥을 자셨나요?
0: 넌 아직 아침 전이지.
2: 밤중에 쫓겨난 제가 어떻게 아침밥을 먹을 수 있겠어요?
0: 그럼 나하고 같이 가자. 자, 따라오너라.
2: 네.
1: 물을 다 기른 그 사나이가 앞에서 걷자 깨보는 그 뒤를 바싹 따랐다. 어느 한 지주집 뜰하게 들어서자 그 사나이는 물통을 내려놓고는 깨보를 데리고 모슴들이 들어있는 방으로 들어갔다. 그 사나이가 군떡 몇 개를 주자 깨보는 개눈 감추듯 먹어버렸다.
3: 아니, 이복의 강야, 그 앤 어디서 데려왔소?
0: 아침에 우물가에서 자는 걸 보고 데려왔는데 이부덤한테 쫓겨났다는군.
3: 아이고, 저런. 아니, 저 다리를 보라고? 맞아서 팅팅 보았구만.
0: 이보재미들은 왜 저 모양인지.
3: 어차, 강형. 그럼 차라리 강형이 저 애를 양아들로 삼으면 되겠구만.
0: 내가? 내가 어디 그런 분복 있는 사람인가?
3: 아이고, 어차피 저 애는 오갈 데가 없으니 그게 차라리 잘 됐지 않소?
4: 그게 좋겠구나.
3: 그렇소.
1: 그때부터 깨보는 허시성을 가진 이 지준의 집에서 모습으로 있게 되었다. 이는 물론 깨보를 데려온 강씨가 지주에게 사정해서 성사된 일이다. 깨보는 낮이면 돼지를 먹이고 마당을 쓸고 허드렛 일을 했으며 밤이면 강씨 곁에서 잤다. 강씨는 친아버지의 사랑으로 깨보를 아껴주었고 깨보 또한 강씨를 친아버지처럼 따랐다. 그러던 어느 날 깨보는 이불을 푹 쓰고 엉엉 울었다.
0: 얘야, 너 왜 갑자기 울어번지는 거야? 이참, 활발하던 내가 갑자기 무슨 일로 울음표가 터졌지? 넌 이제부터 나를 믿고 살아가야겠는데 무슨 일인지는 나하고는 실토정을 해야 할 게 아니냐.
1: 강씨를 올려다보던 꾀보는 다시 울음을 터뜨렸다. 꾀보의 눈빛에서 자신에 대한 믿음이 굳어지는 걸 본 강씨는 다시 다잡아 물었다.
0: 자, 여기는 우리 둘뿐이고 너와 나는 가장 믿는 사이니 내 속에 울분 있으면 시원히 털어놓아라. 자, 빨리 일어나 앉아 얘기해봐라.
2: 나 오늘 마을에 갔다가 우리 집이 불행을 당한 소식을 들었어요.
0: 어떤 불행을 당했는데?
2: 다 제가 저지른 일이에요.
0: 네가 무슨 일을 저질렀는데?
5: 우리 마을 지준의 매가 우리 집 소탁을 물어 죽인 봉창으로 제가 그 집 매를 죽여버렸어요.
0: 아니, 이놈이 아주 답이 큰 놈이구나. 아, 그래서 그놈들이 그걸 알았단 말이냐?
5: 그래요. 그날 저녁 제가 신한짝과 낯을 떨궜으니 내가 한 일이 뻔하죠 뭐.
0: 에이, 그래서 너네 집에 불행이 닥쳤단 말이겠구나.
5: 오늘 내가 마을에 나가 들으려니 그놈들이 우리 아버지를 시켜 죽은 매를 장례 지내게 했는데 매의 장례 날 우리 아버지가 글쎄 상복을 입고 매령구에 절까지 했대요. 그게 다 그 고약한 놈들이 꾸민 수작이지 뭐예요?
0: 이 못쓸 놈들. 아니 사람이 매의 장례를 지내는 것도 모자라 매의 무덤에 절까지 시키다니. 아 그래 너희 아버지는 어떻게 됐대?
5: 아버지 그놈들이 채찍에 성한 곳이 없이 두들겨 맞고 장례까지 치르고 난 후에 그 자리에 까무러 쳤대요.
0: 아, 그래서?
5: 아버지가 까무러 쳤다는 소식을 듣고 친척들과 마을 사람들이 매의 묘지에 가서 아버지를 집까지 들어갔대요.
0: 천하의 까마귀는 다 덤다고. 지수 놈들은 다 심보가 고약한 놈들이구나.
5: 아저씨 나 집에 돌아가 그 놈들에게 복수할 거예요.
0: 안 된다 안 돼. 아직은 10살 분한 내가 그 놈들에게 대든다는 건 병아리가 독수리에게 접어드는 격이야.
1: 깨보가 길을 쓰고 마을에 돌아가 복수하겠다고 하자 강씨는 억지 다짐으로 깨보를 눌러앉혔다. 힘이 약한 깨보도 당분간 어쩔 수 없는지라 강씨에게 얹혀 살았다. 그로부터 얼마 후 러구교 사변이 발생하면서 전면 항일이 시작되었다. 그 뒤 하북성 중부 평원에 삿갓을 쓰고 집신을 신은 군대들이 나타났다. 강 씨는 몇 달 동안 농해 주석을 하다가 꾀벌을 혼자 남겨두고 그 군대를 따라 훌쩍 떠났다. 깨보도 강씨를 따라 그 대열에 끼어들었으나 부대에서는 너무 오리다고 받아주지 않았다. 깨보는 울면서 돌아왔다. 그 후 허지주 집에서 2년 동안 모습을 살고 13살이 되어 키도 많이 컸다. 그는 강씨가 입대한 부대를 또다시 찾아갔다. 그는 등군이라는 련장과 주부라는 지도원을 직접 찾았다.
2: 절 부대에 받아주세요.
0: 너 2년 전에 강씨와 같이 왔다네구나.
2: 네 맞아요. 오늘은 받아주겠죠.
0: 그런데 아직도 어려.
2: 아, 어리긴요. 이젠 2년이 지났으니 나이도 더 먹고 키도 더 컸어요.
0: 그래도 우리 전사들과 비하면 어린애밖에 안 돼.
2: 그 아저씨들도 아 처음엔 다 나만큼밖에 안 됐잖아요.
0: 지도원 놈모 이놈이 오늘은 작전하고 온 모양이지.
2: 오늘은 어떤 일 있어도 부대에 입대할래요.
6: 넌 아직 총대보다 작구나.
0: 그러게 말이야. 총보다 작으니 어떻게 총을 매겠어.
2: 깃발을 두는 사람은 뭐 깃발보다 더 큰가요?
6: 아이고 놈 봐라 머리 하나는 팩팩 도는데.
0: 머리는 좋지만 얼굴이 노랗고 몸이 결합돼 갔구나.
2: 내가 지주집에서 잘 먹지 못해 그렇지 부대에 와서 잘 먹으면 빨리 클 수 있어요.
6: 발로군 생활은 몹시 고생스러운데 견뎌낼 만 하겠냐?
2: 아저씨들이 견뎌내는데 나라고 왜 견뎌내지 못하겠어요? 난 지주집에서 무슨 일이나 다 해봤어요. 그러니까 아저씨들이 가는 곳이면 다 따라갈 수 있어요.
6: 넌 이름이 뭐냐?
2: 난 곽상이라고 불러요. 근데 남들은 모두 꾀보라고 해요.
6: 꾀보? 너한테는 너무나 잘 어울리는 별명이구나.
0: 명리한 걸 보면 그 별명을 잘 지었구나.
2: 그럼 입대할 수 있단 말이에요?
0: 그래 좋다. 널 받으마.
2: 감사합니다 장관 나으리.
6: 새끼 이놈아, 여기가 뭐 국민당 군대인 줄 아냐?
2: 그럼 장관이 아니고 뭐라고 불러요?
6: 이분은 등전장이고
0: 이분은 조시더원이고.
2: 등전장 조시더원 알겠습니다.
1: 그때부터 몸에 맞지 않는 후렁후렁한 군복을 입고 신호나팔을 맨 나우린 꾀보는 팔로군 부대를 따라 저국의 산천을 넘나들며 싸웠다. 어렵고 고된 생활이긴 했으나 그는 신명이 나서 행군했고 흥겹게 노래를 불렀다. 그의 앞에는 새로운 길이 열려 있었다.

0: 곽상이 깊은 추억에서 깨어났을 때 마차도 어느새 고향 마을에 도착했다. 어둠이 깃들었지만 마을의 모습은 아직도 어릴 때의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자기 집 위치를 더듬어 집 앞이 버드나무를 기억하고 찾아갔으나 버드나무가 보이지 않았다.
1: 여기가 분명 우리 집이 어른데.
2: 어머니, 제가 돌아왔어요.

0: 제가 돌아왔어요.
1: 곽상이 연거포 소리쳤으나 응답이 없었다. 그는 허물어진 담장을 뛰어넘어 울 안으로 들어갔다. 울 안에 들어가 보니 집은 불에 탔는지 창문도 지붕도 없었고 방 안에는 벽돌 조각과 흙무지가 쌓여 있었다.

0: 드라마 영웅의 아들딸 세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초선호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기획 허복순, 해설 김난, 음악효과 허문호, 녹음 제작 정설매 리국,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1: 北京时间 13点整。
2: 您现在收听的是中波873千赫，调频103.5兆赫，黑龙江朝鲜语广播。
3: 중파 873kHz 저단파 103.5MHz 흥룡강 조선호 방송입니다.
4: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은 연변방송국에서 녹화 제작한 요청 하마당 프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처서가 방금 지난 초가을의 날씨는 가을 호수처럼 유난히 맑고도 쾌청합니다. 시원하게 불어오는 산들바람과 더불어 푸른 하늘 아래로 내리비추는 밝은 햇살은 온 대지를 어루만져줍니다. 그래서 오늘의 요청한마당은 흥겨운 노래와 함께 아름다웠던 여름 추억들을 펼쳐보면서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에 반짝이는 초롱불로 밝혀두면 어떨까요? 네, 그럼 먼저 김선희 가수가 부른 노래 갈매기를 함께 감상합시다.

우리는 태어나서 자라고 생활을 보듬어주고 인생을 터득시켜준 고향을 더없이 애착하고 사랑합니다. 북경시의 리정화 씨는 이맘때쯤이면 고향에는 빨간 고추 말리기가 한창이라고 했습니다. 한 집에서 고추를 사면 여러 집에서 모여와 함께 썰어주고 말리우면서 이웃간의 정도 익어가는 고향에는 인정미가 철철 넘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마다 고추를 말리워서 외지의 자식들한테 보내주는 어머니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면서 노래 사냥길을 요청해봤습니다. 네, 요청한 노래를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0: 우리가 사는 사회 대가정은 모두가 더불어 사는 따뜻한 세상이고 어려운 사람을 서로 도와주는 것은 중화민족의 전통이고 미덕입니다. 연길시의 권순분 씨는 평소에 장애인들을 위해 무료봉사를 해주시는 심혜랑 원장님께 고마운 마음을 전하면서 모든 분들과 함께 소품 쇠호라비를 감상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네, 요청한 소품을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1: 야야야야야야야야 내던 나라 날 싹 박는다 빨리 아침에 해라.
2: 야야야야야 일어나 아침에 해라 빨리.
3: 야 오늘 내 밥 한 날이 아닙니다.
2: 아버지 오늘 아버지 밥 한 날이자 구멍인도.
1: 야 그놈아 그게 밤중에 서박 안 굶기도 뭐지 정신 잘못됐지야. 역시 좀 똑대기 보고 말해라.
2: 야 그 정말이야 오늘 며칠이야 보다. 아 오늘 이게 삼각해체는 날이구나 무슨. 오늘 내 밥 안 하려 했구나. 아, 아버지 밥 안 하려 했구만. 예? 야야야야 어쩌. 이만이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먼저 밥 안 치면 아이 되니? 어? 이만 공예이 아침부터 욕 먹이면 니 말해라. 니 아빠 폐야 아버지 폐야. 어?
4: 아 폐는 또 무슨 폐가?
1: 야야!
4: 아
1: 봐주겠다. 아이 폐라. 지금 당중앙에서부터 허세 싸움 재청하고 어? 온 국민이 어? 시진핑 총석이 주위에 똘똘 뭉쳐서 중국어 멍시하시라는 이때 니 어째 집안에 다 패거리 묶어가지고 이 애비를 어찌자고. 니 깡패야 니 허세우야 임마.
2: 또
1: 그럼 너는 오늘 전화부터 저 동네를 마당으로 한번 간다. 집에서 텔레비를 보면서요 스바다 시진핑 총석이 그 연설 잘 들어봐라. 지금 국제 국내 행세 어떻게 돌아가는가.
2: 무슨 국제경제 행세야 잘 아이 돌아가면 아버지 돌고 계십니다.
1: 저런 정치 불문이들이 많길래
2: 밥 할게 에휴 이 집안에 원래 여사에서 해야 되는데 어디가 여사로 돈 주고 싸우든 빵자라우든 해야지 원래 못해 먹겠다 이게.
1: 에휴 말세지는 에휴 여사를 데려오는 게 동네에 지 강아지를 붙들어오는가 하오. 제 앞에 차려진 안간도 제대로 건설 못해서 다 띄우는 신세 뭐 돈 주고 싸운다고.
2: 아이 어떤 말은 좀 못 듣는 것처럼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1: 야야야야 말 바른 데라서 니처럼 그렇게 일하기 싫어하고 뺀질뺀질 그러고서 어느 여자 닌디와 붙어있겠니. 돈 주고 싸운다고 10개 100개 1000개 싸워봐라. 이틀 다리면 다 달아난다 다 달아나.
2: 내 바보 아무 대세한테 바보 아무. 에? 아버지는 어제 아침부터 남이 아픈 가슴을 싹싹 긁어놓으면서 막 이래한 거예. 말 바른 데서 여자들이 싹 달아나는 게 어디 내 탓인도. 에? 집안은 들어오면 이 새 보토리를 섬기기 싫어서 싹 달아나지. 이마게 너도 그렇다 야야 아버지 누나 밥이랑 하면 막 이불이랑 철철철철 개놓고 그래야지 이거도 아들이라고. 아 정말 아버지 아버지는 또 그 아침에 장국 그래야 됨도. 넌 또 그 밥에다 원진지 뭔지 꼭 나래. 야 아버지 야 어디 아침을 안 한다 아침을 내 아침을 안 한다.
1: 어 해라
2: 내가 그럼 감자 봐 왔구만.
1: 아 그래 알았다 아 그냥
3: 놀랐다
1: 야 놀랐다 그럼 제 기지만.
2: 야 이 칼치를 찢으래 아니면 노벨을 그리래.
3: 아 찢으죠
2: 찢은다 그래 뭐.
3: 예
2: 아, 야, 저 소금이 싹 떨어져, 이게. 야, 이거 셔플샹 따라가서 소금 때까지 싸우라.
3: 야, 그 같이 소금 다 불에 넘긴다.
2: 이마 불에 있으면 불에 있다고 말해야지. 내가 어떻게 아니, 뭐, 그거. 아니, 누구 어쩌네, 이게 당번 이게 바가만 아이까지 난 이거. 야, 니 당번이야. 아버지. 아버지 어쩌네, 이게 당번이라는 게 바가만 아이까지 났어.
1: 야.
2: 이게 뭐임도 개자자하겠으니 정말이야.
1: 야, 그래도 내 이 집안에서 제일 좌사인데 그런 거 좀 양보라 많이 되겠냐.
2: 아버지는 그냥 좌사에 대해서 양보라고. 야는 뭐 천주님에 대해서 양보라고. 그럼 나도 이 집에 천주님에서. 아버지는 누구 나를 양보라 하면 또.
1: 야 밥카메라 아이까지 했으면 가시면 되는 게고 소금이 없으면 네 오늘 당번인 게 생드러형 따라가 소금 싸우면 되는 게인데.
2: 어?
1: 야 그리고 네 전부터 토요일 날에 네 용산촌에 그 최고압을 만나러 갔을 때 밥카메라 가세. 나는 그 밥카메라 아이까지고 내 손을 가시고 내 그 밥카메라 밥했다. 사람 난 게 이렇게 호상 도움에 살아야 된다. 이게 허세지, 별 게 허세야. 내처럼 그렇게 속이 잡고서 무슨 노릇 해 먹겠니? 이거 정말.
2: 알았어, 그만. 내 가시고 여기다 밥 안 치면 되지?
3: 에휴, 됐다. 아, 민들레 서요. 아, 네, 지가, 지수임이. 야, 한국에서야 당신들의 된장 값을 은행에 몽땅 넘겠다. 아, 그리고 일본에 보낸 그 고추장 샘플도 합격돼가지고 다음 달부터 거치장도 일본에 수출해야 돼요. 야, 그랬거나요? 공인들의 의무 제때제때주. 야, 아 그리고 그 미나리 짠지를 만든다는 그 샤워한테도야 장금 한 5천에나 먼저 주. 아, 앞으로 미나리도 일본이나 한국에 수출할 준비를 해야지. 야야. 아 그리고 그 거치장 수입상어. 아 어서 그 방래관한테도야 한 3천에나 먼저 후회라. 아 전문안에 토미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하오. 아 돈을 줘야 초민들의 적응성이 아 쪼쪼쪼쪼 올라가지. 아 됐어.
2: 에이, 어제 아침부터 화를 내매라는 거. 몰라. 내 이제 밤에 들으려까나. 그러면 쇼왕하고 박영감제다 장금 3천 5천씩 막 주길래 했다며.
3: 에이.
2: 당신 이제 정말 그렇게 딱 말했지.
3: 하예.
2: 진짜 딱 그렇게 말했지.
3: 하예. 맞습니다.
2: 야, 내 입 막했는데 니네다 더덕 손에 더덕 소개해준 값은 난 어째 양 185만 딱 주니. 어?
3: 야, 아버지도 나 또 무슨 일이라고 정말.
2: 야, 나는 이만 니 아버지께 남들보다 돈 좀 더 줘야 되지야. 어? 야, 내 말이 아이 듣기니? 아버지 말이 지금 귀대 아이들 아니에요? 이 쌀뚱물을 콱 쏴.
1: 아유, 내 아침부터 정말. 이단 촌주님이 공작도 시작을 했는데 야자 하면 야 임마 영도란 게 그렇다. 집안 안에서 존중해야 밖에 나가서 존중받는다. 정말 행비없는 새끼.
2: 아버지 생각해봐서 내 아이 억울합니다. 글쎄
1: 니 무슨 게 억울해야.
2: 야 어째 다른 사람들한테 장금 3천 5천씩 주면 나는 딱 양 185만 정도. 에? 이게 말이 아니 맞을지. 에?
1: 그게 정말 조금 비라탄데.
2: 비라탄데 글쎄 비라탄데.
3: 아버지 보기에는 좀 미치는 것 같지만.
2: 내 어째 미쳐야 되는가 말라. 어? 어?
1: 야야야야 좀 남 말 똑똑히 들어보고 좀 말해라. 야
2: 알았어.
3: 아버지 상금 주는 것들 응. 아이 리운에 따라 풀어수라는 게 있습니다. 아 제 맘 되니까 한가. 그리고 아이 내 이 촌의 주인으로서 아이 우리부터 자태를 높여야 아이 촌민들이 할 말이 없지.
2: 야 임마 니 아버지를 몇 프로 고쳐서 많이 되니 임마 내 임마 이럴 땐 임마 그것만 더 큰 거라도 다 고쳤다. 내 다 고쳤어.
3: 무슨 목이 떨어진 소리 한가.
1: 야야야야 이거 야 입에서 무슨 숨소리 나오게. 고쳐 듣지 마 고쳐 듣지 마. 아이고
2: 야 이래 먹거나. 야 위대합니다 위대합니다. 야 존중스럽습니다. 걔 우리 새로 오는 것 이 지석이도 야 철저하다 멋있다. 계속 이대로 쭉 나가라. 어어 쭉 나가라. 어 지금 어렸을 때 못할 새끼.
3: 아빠이 나는 저 아버지는 못 살겠습니다.
1: 어째 아이 그렇게 했니. 아이고 저게 언제 사람 지나겠어. 저게 아이고 정말.
3: 아빠이 주소 내버려 내게 입니다.
1: 아이고 주임이는 하던 공상이나 마사 그냥 시름 넣고 아 빨리 빨리 아.
2: 아이 아버지 아버지는 어째 얇으면 맨날 계속도 좀 뚜문뚜문 내 이불도 개수는 척이라도 하면 아이 됨도. 예? 이러면 어느 말 좋았었군.
1: 이건 알겠는데 임매.
2: 말로만 뭐 허세석호이 허세석호이 하며 예? 야가만 딱 허세라고. 내가는 시석에만큼도 허세라야 하며. 예?
1: 내 길에 뭐라 하대. 평상시에 군중기초를 닦으라 하대. 대.
2: 이 집에서 내 군중기초를 닦을 사람이 있어야 닦지.
3: 예. 지주임입니다. 예? 보석 가공 공장을 세우게 됐다고? 정말인가? 야 감사합니다 김현사.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예예 아니 예. 야.
2: 무슨 보석이 어찌고 뭐 돈이 내려왔다세?
3: 아빠. 금년에니 보석 가공 공장을 세우게 됐습니다.
2: 야 잘했다 잘했다.
3: 은행에서 다금을 내려보냈단다.
2: 야 이거 지금
1: 시름상 났다야. 야. 맨날 그 버섯 전문 호에서 그 팔로가 없어서 그도 애를 딱 먹던 게 시름상 나다.
2: 시름상 나다. 야. 야.

0: 그래서 말하는데 거기서 양말은 뚝대서 날 달라. 어? 어? 뛰겠다. 야야야야. 야, 개지 말고 날 달라. 없이 달라. 어? 야, 예, 개지 말고 달라. 어, 달라.
1: 당신 안 된다.
0: 아버지, 야를 먹었어. 눈 딱 부른 뚝 내가 어찌나 가?
1: 에이, 무슨 소리 한가? 아니, 쫀쾅 쫀용인데.
2: 야, 눈 어제 신기 벌거지 먹었지? 응?
1: 야, 우리부터 친척 관계나 혈류 관계로 그 돈 뚝뚝 떼냈으면, 어디, 이 위대한 주임으로 콩방맹일 일이니?
2: 내 니 심보를 몰라서, 에이그. 또 그 돈 가지고 동네 안간들은 못아놓고 개잡이나 할 뿐에서, 에이그, 정말.
0: 아니, 내 누기 먹자, 그래도, 에? 그 우리 먼출망치로. 먼출망치를 외국제를 먹당 바꾸자 말입니다. 외국제를 바꾸면 아버지도 먼출 잘 치겠는지 어떻게 하면 돼?
2: 아이고 아이고, 네 지금도 주임이야? 네 지금도 주임이야? 응? 노인 협회 경비는 내놈병 고액에 싹 들어갔을까? 너 삐치지 마, 좀 삐치지 마, 삐치지 마.
1: 아, 내 말이 한파입니다. 아버지, 일이라는 게 계획을 세웠음 하나하나 해놓고 새로 시작해야지. 일만 잔뜩 벌려놓고 마무리 짓지 못할 경우에 계획을 아예 세우기만 못한다. 옳지.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뭐 애들 다 내가 안 둬.
2: 야, 확실히 일본에 가서 유학하고 돌아온 사람 다르긴 다르다는데. 야, 말 한마디라도 되질 말이었다 한데. 진짜 영덕감이요, 영덕감이.
0: 아버지 뭐 혹시 오늘날 손자를 올리 잔뜩 쳤으면 어째 또 중화담배나 몇 얻어 가지자 그래도.
2: 야, 여기 당장 발밖에 모으게.
0: 거기서 말 없어, 거기서 말 없어.
2: 야, 지금 이게 무슨 세월인데 누구께 발라 맞추고 아참해서 사는 세월이야? 이 어린 게 초능, 우리 초능 시내보다 못지않게 잘 살게 하겠다고 밤낮 없이 올리뛰고 내리뛰고 한데 너는 애비를 생겨서 보태주지 못할 정도로 거기서 무조건 뜯어내겠다고. 야 인마, 네 사삭하고 그스살이길래 주임 자리에서 야돕다라고 따가닥하고 쌔가 맞았지.
0: 아니 여기서 저 그 말이 나온다. 말 바로 돼서 따가닥 떨어진 게 아버지 다시는 없음도. 예?
2: 어? 있다. 내 오늘 말 나왔던 김에 네하고 솔직하게 말할게. 어? 내 행위 올라가서 네 문제로 낱낱이 싹 해버렸다. 어? 그래서 촌에서 못 알아들어 투표한 결과 유감스럽게도 네 주임 자리에서 떨끄덕하고 떨어졌던 게 다.
0: 난 어찌게 세상에서만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게 정말 생누가를 싹 빼먹겠다 이게.
1: 혹시 타제?
0: 뭐 타겠니 임마. 아버지 가슴이 활활 타는데 임마. 어? 아버지 정말 너무하구만 어찌.
2: 뭐 야, 이게 같이 산다, 같이, 같이.
0: 아, 같이 산다, 이거지. 아~
2: 이게 또 오늘 아침에 부수된 게 제일 뜯어먹게 됐어, 이거. 에휴, 저거, 저거.
0: 왔다가, 왔다가.
2: 야, 야, 야, 야, 야, 소원 됐지? 맹심해라, 맹심해.
0: 아, 따갑다.
2: 보자.
0: 아, 이러
2: 야, 맹심할 게지.
0: 아, 이러
2: 야, 보자.
0: 언제 이래?
2: 아, 이거 봐라, 이거 봐. 벌거 먹게 됐는데. 이 간사리에 빨바로 되겠니? 야, 맹심할 게지. 아니야, 정말.
0: 아버지, 아버지 어째 벌써 내가 이렇게 좋은 내함도.
2: 개인이.
0: 아, 아버지. 여기 내가 앉았어.
2: 어째?
0: 아버지, 내가 요 말 가슴에다 딱 엮고 야사 했는데. 자, 저기 어째 일본 농업대학까지 졸업해가지고 하필이면 우리 농촌에 와서 대고 사는 거 말이야.
2: 글쎄, 나도 잘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프다.
0: 그렇지, 그렇지. 자, 저기 일본에서 좀 더 늦게 왔더라면 내가 그때 천진운동도 해먹었을지. 야, 그때 우리 내 할 때 얼마나 재밌었음도. 매일마다 개도 잡아먹고 닭도 잡아먹고.
2: 어째? 네 천진운동 할 땐 그게 뭐야 니?
0: 어째? 그래서 내 물돌아는 내 몽땅 천민들 동원해했자구만. 생각 해놨구만 아버지.
2: 야야, 그것도 무슨 해놔도 자랑질이야? 이거 정말.
0: 야, 그거라도 해놔야 내 할 말 있지.
2: 여하튼 네 주임진 할적에는 그저 그저 위에서 조그마하고 그 용도만 내려온다. 아무 제사 먹을 일 생겼다고 올리뛰고 내리뛰고 하다가 전부 때랑 얼굴에 싹 들어박아서 그게 뭐야? 지금도 허물이 그사만 기했는데 이미 정말.
0: 아, 내라고 뭐 촌에도 아예 아까봐서 그랬음도. 예? 아, 걔하고 아버지 그때는 아예 먹었음도. 예?
2: 먹었다. 난 먹어도 니처럼 처사게 그 오리주두리 한 소리는 나이 들었다. 야야.
0: 뭐 오리주두리? 누구 그랬던데? 누구?
2: 동네 아줌마들 다 기다려, 다 기다려.
0: 어느 아줌마? 아이 아줌마들이 먹을 때는 다 같이 먹고 뒤에서 나를 요 혼자 욕하고. 내가 저만 내.
2: 그놈의 기기 진배.
1: 아버지, 나 8시까지 은행 가야 된다.
0: 야, 밥 먹고 가라 이마. 야, 이마. 굶으면 많이 되지. 밤
2: 입 흔하게 제 아들 또 궁계 보냐? 궁계 보냐?
0: 아버지가 온 아침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게 어찌도 그래. 야, 그 정말.
1: 정말 아버지, 그 아버지 말하던 범어에 오늘 아무 레를 없겠다.
0: 무슨 게? 범어?
1: 예, 밥도 하고 청소도.
0: 야, 몇 살이 아니?
1: 아, 우리 소 홈페이지에 광고를 보고 온다는데 내 깜빡하고 나 역으로 하였습니다.
0: 야, 공이 제일 중요한 게 내 이야기.
1: 야, 근심하지 마셔. 아니, 럴몬 마야 준다 했으니까 뭐 전 하지 마오겠지. 야, 예. 아, 가정 법무 공사? 아, 예, 법무로 여고했습니다. 서로 오겠다 한다고?
0: 야, 오겠다 나와, 나와, 나와.
1: 예. 내 지금 말 오로 마주 나가겠습니다. 예.
0: 어째
1: 아버지가 아버지고 집 좀 거두셔.
0: 어.
1: 방심하지 말게.
0: 알아. 야, 인물이 꼭 거봐야 된다. 어? 아버지, 봄 온다는데 우리 청소를 해놔야지.
2: 야, 당연하지.
0: 예. 아버지, 아버지는 여기를 거뒀어. 나는 화장실장 거둘게. 가있어.
2: 야, 이게 제발 나하고 나이 비슷해야 되겠는데 내하고 나 자체가 이렇게 나면 내 차례 놓겠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0: 야, 아버지! 아, 누워갖고만 보모 온다는데 야, 정말 집은 빨리 거둬서
2: 야, 보모 온다는데 눈 어째 얼굴이나 덮으면 한 마디 쳐봐요, 이래니?
0: 야, 보모 그래네 깔끔하게 보여야 어찌 되겠는지 알지? 니보다 나도 멀리
2: 임마.
0: 야, 보모 온다는데 태급이 어찌 니가
2: 아버지!
0: 야! 보모! 어디 무섭고 곱게 생겼지 뭐. 범 어디가 범 아버지
2: 어?
0: 범은 아예 왔었구만.
2: 야,
0: 범은
1: 아 오늘 갑자기 일이 생겨져서 내일이 온답니다.
0: 뭐? 이야 정말.
3: 온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라는 속담처럼 부모들을 번받아 손군들까지도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효도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가정이 있습니다. 평생 농사를 지으면서 자식들의 뒷바라지를 해온 용정시의 김성일 씨는 지금은 힘에 부쳐 더는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자 달마다 자식들이 생활비를 푼푼히 보내주어 여유롭게 생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김성일 씨의 늙은 양주는 자식들은 물론 손군들까지도 효성이 지극하니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즐겁고 뿌듯하기만 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식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노래 그리움을 요청해봤습니다. 네, 요청한 노래를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심양시에서 근무하는 장명화 씨는 얼마 전 고향 도문시에 다녀왔다고 했습니다. 장명화 씨는 그동안 몰라보기 발전한 고향과

오랜만에 만나보는 친척 지누들과 그리웠던 휘퍼를 나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한 번씩 고향에서 열리는 두만강 축제를 보면서 긍지감과 자부심으로 가슴이 벅찼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고향이 날 따라 번영 창성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노래 일광산 꽃바다 조쿠존대를 요청해왔습니다. 그 외 흥룡강성 밀산시의 한 순복씨도 얼마 전 허리 수술을 받으신 어머니께서 자식들의 효도를 받으시면서 건강하시고 어머니의 82세 생신을 축하드리면서 이 노래를 요청해왔습니다. 네, 요청한 노래를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씨앗은 봄이면 싹이 트고 꽃이 피고 여름이 되면 푸르싱싱 자라서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을이 되어서야 곡식들이 익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씨를 뿌릴 때 씨를 뿌리고 가꿀 때 가꾸면서 결실을 기다리는 것처럼 무엇이나 때가 되어야만 성공을 하기에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네, 그럼 끝으로 노래 인생은 사계절을 보내드리면서 오늘의 요정 한마당 프로그램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흑룡강 조선말 방송 건강과 생활 프로 생방송입니다. 진행을 맡고 있는 아나운서 김인성 인사 올립니다. 各位 听众朋友们， 这里是正在为您直播的 黑龙江朝鲜语广播健康与生活节目，我是主持人金仁成， 欢迎各位收听。 본방송은 위챗으로도 청취 가능한데요. 위챗 애플리 즉 웨이신 쇼청취에 롱광덴타이를 검색한 후 조선어 방송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도 실시간 청취 가능합니다. 本节目呢在微信小程序当中可以同步收听，大家可以搜索微信的小程序龙广电台，点击朝鲜语广播进行收听。

내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강과 생활 프로입니다. 这里是每天下午2点到3点为您直播的健康与生活节目。 노래와 함께 오늘 프로 시작하겠습니다. 来首音乐开始今天的节目。

혹시 스마트폰에 중독되시지 않으셨나요? 매일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지 않으시나요? 이제는 잠시 휴대폰을 내려놓고 자연석을 걷거나 가족과 친구들과 대화를 나눠보세요. 잠시의 여유가 당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속담은 오랜 시간 동안 구수를 통해 전해 내려온 짧고 간결한 말로 인간의 경험과 지혜를 집약적으로 담고 있는 민속적 언어의 형태입니다. 일상생활에서의 교훈, 도덕적 교훈, 사회적 관념 등을 전달하며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삶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문화유산입니다. 네, 그럼 오늘의 속담을 알아보겠습니다.
1: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라 라는 속담은 일상에서 가장 빈번히 사용되는 경구 중 하나입니다. 이 속담의 앞부분은 오늘 해야 할 일은 반드시 오늘 처리해야 하며 내일로 미루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간단한 권고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속에는 깊은 삶의 지혜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시간은 인간이 되돌릴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자원이기에 미루는 습관은 결국 기회를 놓치게 하고 후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속담은 게으름이나 미룸의 태도를 경계하면서도 오늘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 미래의 성공과 직결됨을 일깨워줍니다. 이 속담은 특정한 역사적 기록보다는 오랜 생활 경험 속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교훈입니다. 그러나 이를 설명하기 위해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를 서술식으로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옛날 한 시골에 부지런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새벽부터 일을 시작해 하루에 할 일을 반드시 그날 안에 끝내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면 같은 마을에 게으른 농부가 있었는데 그는 항상 내일 해도 되지 라는 생각으로 일을 미루곤 했습니다. 어느 봄 두 사람은 동시에 씨앗을 뿌릴 준비를 했습니다. 부지런한 농부는 하루도 허비하지 않고 논밭을 갈아엎고 적절한 때에 씨앗을 심었지만 게으른 농부는 햇볕이 뜨거우니 몸이 피곤하다며 일을 미루었습니다. 결국 그는 중요한 시기를 놓쳐 씨앗을 제때 심지 못했고 장마가 시작되자 논밭이 물에 잠겨 농사를 망치고 말았습니다. 반면 부지런한 농부는 봄에 해야 할 일을 제때 해냈기에 장마가 와도 큰 피해를 입지 않고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를 두고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라 라고 말하며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제때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교훈으로 삼았습니다. 이 속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매우 구체적이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첫째로 시간관리와 기회포착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인생에서 많은 기회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시험 공부를 오늘 시작하지 않으면 내일은 시간이 부족하고 중요한 업무를 제때 처리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만 열리는데 일을 미루는 습관은 그 준비의 기회를 스스로 놓치게 만듭니다. 따라서 이 속담은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즉시 실천함으로써 기회를 잡아야 한다는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둘째로 성실함과 책임감의 가치를 강조합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효율성을 높이는 차원을 넘어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성실히 다한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사회는 각자의 역할이 모여 굴러가는데 누군가가 자신의 일을 게을리하면 전체의 흐름에 지장이 생깁니다. 개인의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맡은 일, 직장에서 주어진 일, 학업에서 필요한 공부를 제때 하지 않으면 그 결과는 반드시 스스로 감당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속담은 성실함이 단지 개인의 덕목에 그치지 않고 공동체 전체의 조화를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요소임을 알려줍니다. 셋째로 오늘을 충실히 사는 태도가 곧 미래의 성공을 만든다는 점을 가르칩니다. 사람들은 종종 먼 미래를 꿈꾸며 계획만 세우고 현재의 작은 실천을 소홀히 하곤 합니다. 그러나 미래는 오늘의 연속이며 오늘의 작은 실천이 모여 큰 성과로 이어집니다. 내일 잘하겠다는 생각으로 오늘을 허비하면 결국 내일도 같은 변명 속에서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반대로 오늘을 충실히 살아가는 사람은 내일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고 미래에 대비한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태도는 곧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공을 향한 길을 닦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학생이 매일 공부를 소홀히 하고 내일에 미룬다면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매일 꾸준히 노력하고 오늘 할 일을 제때 처리한다면 결국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오늘을 충실히 사는 태도는 단기적인 성과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도 미래의 성공을 위한 튼튼한 기반을 다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속담은 우리에게 현재에 집중하고 작은 실천들을 소홀히 하지 말라는 중요한 교훈을 전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겪는 과정은 단순히 힘든 시간을 겪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내면에 잠재된 힘을 발견하고 성장시키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직업에서 큰 실패를 겪었을 때 처음에는 절망과 좌절에 빠질 수 있지만 그 실패를 통해 자신의 약점을 인식하고 개선할 방향을 찾게 된다면 다음번에는 더욱 견고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후 얻는 성취는 그 어떤 쉽게 얻은 성공보다도 더욱 뜻깊고 그 가치를 실감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성취에는 스스로를 극복한 희생과 노력, 그리고 고난을 통해 얻은 통찰력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고난을 함께 겪은 사람들과의 유대감도 더욱 단단해지며 이러한 경험은 삶의 풍요로움을 더해주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고난은 단순히 피해야 할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성장의 기회와 더욱 값진 성취를 선물해주는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교훈은 실제 삶 속에서도 흔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떤 학생은 학교에서 매번 시험에 떨어지며 좌절감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학생이 이러한 실패를 통해 자신의 공부 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열심히 노력하여 새로운 공부 방법을 찾아내고 실천한다면 결국에는 성적을 향상시키고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난을 겪고 그것을 극복해낸 경험은 그 학생에게 값진 자산이 되어 앞으로의 삶에서도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겁먹지 않고 맞서갈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또한 직장에서도 이러한 경우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떤 직원은 프로젝트에서 실패를 겪고 회사 내에서의 위치가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직원이 이 실패를 계기로 자신의 능력과 부족한 점을 깊이 반성하고 열심히 노력하여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습득한다면 다음 프로젝트에서는 더욱 뛰어난 성과를 내어 회사 내에서의 입지를 굳힐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그 직원에게 직장 생활에서의 중요한 교훈을 주며 앞으로의 경력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고난을 겪은 후 얻는 성취는 단순한 성공에 그치지 않고 인간의 내면을 성장시키고 더욱 튼튼한 인격을 형성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극복해내기 위한 노력과 희생을 기꺼이 감수해야 합니다.
0: 오늘 알아본 속담이 여러분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래 이어집니다.

교통신호 등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잠깐의 서두름이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신호등을 지키는 것, 보행자 보호선을 지키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교통 흐름을 원활하고 생명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모두가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 갑시다.

오늘 프로에서는 한 끼가 건강을 정한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하루 전체를 생각하며 대충 맞추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 몸은 그렇게 계산하지 않습니다. 한 번의 식사, 바로 그 순간의 선택이 몸의 반응을 바꾸고 건강의 방향을 바꾸기도 합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차분하게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조금 과하게 먹었으니 다음 끼니는 가볍게 먹어야지. 혹은 점심이 부실했으니 저녁에 잘 챙겨 먹으면 되겠지 하고 생각합니다. 마치 하루라는 시간을 하나의 통장처럼 생각하고 부족하면 채우고 넘치면 빼면 된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그렇게 단순하게 계산하지 않습니다. 몸은 평균을 보지 않습니다. 몸은 그 순간을 봅니다. 바로 지금 들어온 음식, 바로 지금의 영양 상태, 그리고 바로 지금의 몸의 반응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예를 들어 공복 상태에서 갑자기 자극적인 음식이나 지나치게 단 음식이 들어오면 몸은 놀라게 됩니다. 혈당은 빠르게 올라가고 몸은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 급하게 반응합니다. 소화기관은 갑자기 많은 일을 해야 하고 혈관과 호르몬도 그 상황에 맞춰 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런 반응은 그 한 번의 식사만으로도 몸에 분명한 흔적을 남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오늘 전체를 보면 괜찮다라는 식으로 상쇄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평소에 건강하게 먹는데 가끔 한 번쯤은 괜찮지 않을까 하고 말입니다. 물론 사람의 삶에는 여유도 필요하고 즐거움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가끔이 반복되는 순간입니다. 몸은 그 순간순간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기억이 쌓이면서 몸의 상태가 조금씩 바뀌게 됩니다. 마치 작은 물방울이 바위를 깎아내리듯이 사소해 보이는 한 끼의 선택이 결국 몸의 방향을 만들어갑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자주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식사의 질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양이나 칼로리만 생각합니다. 많이 먹었는지 적게 먹었는지를 먼저 떠올립니다. 하지만 몸이 실제로 반응하는 것은 음식의 내용입니다. 신선한 음식인지 자연에 가까운 재료인지 몸이 편안하게 소화할 수 있는지 같은 것들입니다. 같은 양의 식사라도 어떤 음식으로 채워졌느냐에 따라 몸의 반응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떤 식사는 먹고 나면 몸이 편안해집니다. 속이 안정되고 에너지가 서서히 올라옵니다. 집중력도 유지되고 마음도 차분해집니다. 그런데 어떤 식사는 먹고 난 직후에는 만족감이 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몸이 무거워지고 다시 허기가 찾아옵니다. 졸음이 몰려오거나 속이 불편해지기도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지금 들어온 음식이 몸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조용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한 끼는 생각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그 한 끼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몸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지금 내 몸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어떤 음식을 받아들였을 때 편안해 하는지, 어떤 음식에 부담을 느끼는지를 알아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식사는 하루의 의무가 아니라 몸을 돌보는 가장 직접적인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기억하면 좋은 점이 있습니다. 몸은 아주 정직하다는 것입니다. 좋은 음식을 꾸준히 먹으면 몸은 분명히 그 변화를 보여줍니다. 소화가 편안해지고 아침에 일어나는 느낌이 달라지고 하루의 에너지 흐름도 안정됩니다. 반대로 부담이 되는 식사가 반복되면 몸 역시 그것을 숨기지 않습니다. 피로가 쌓이고 속이 더부룩해지며 작은 불편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이런 변화를 이해하기 시작하면 식사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집니다. 오늘 몇 끼를 먹었는가 보다 지금 먹는 이 한 끼가 어떤 식사인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서두르지 않고 몸이 받아들이기 좋은 음식을 천천히 먹는 것, 그리고 먹고 난 뒤 몸이 어떤 느낌을 보내는지 잠시 귀 기울여 보는 것, 그 작은 습관이 결국 건강을 바꾸는 시작점이 됩니다. 결국 건강은 거창한 계획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아주 평범한 한 끼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가 선택한 음식, 오늘 우리가 어떻게 먹었는가가 내일의 몸을 조금씩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 전체를 계산하기보다 지금 눈앞에 있는 한 끼를 조금 더 정성스럽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몸은 그 순간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선택을 바탕으로 조용히 변화를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린 다음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며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탄소 배출을 줄이고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운전을 줄이면 교통 혼잡도 줄어들고 대기 오염도 줄어듭니다. 오늘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환경을 지킵니다.

우리는 종종 건강을 거대한 계획으로 생각합니다. 특별한 식단을 시작해야 할 것 같고 완벽한 식습관을 만들어야 할 것 같고 모든 끼니를 이상적으로 바꾸어야 할 것처럼 느낍니다. 그러다 보니 시작조차 어려워집니다. 바쁜 하루 속에서 그렇게까지 챙기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시선을 바꾸어 보면 건강은 그렇게 거창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건강은 결국 한 번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지금 먹는 한 끼에서 시작됩니다. 사람의 몸은 아주 단순하면서도 섬세합니다. 몸은 그때그때 들어오는 음식에 맞춰 반응합니다. 어떤 음식이 들어오느냐에 따라 에너지를 만드는 방식도 달라지고 소화의 부담도 달라지고 몸의 회복 과정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몸의 입장에서 보면 하루 전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어떤 음식이 들어왔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 식사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침을 대충 넘기거나 아예 건너뛰기도 합니다. 바쁘기도 하고 입맛이 없기도 하고 시간이 없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점심이나 저녁에 잘 먹으면 괜찮겠지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몸의 입장에서는 그 시간이 단순히 비어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몸은 밤사이 긴 휴식을 거친 뒤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어떤 음식이 들어오느냐에 따라 하루의 리듬이 크게 달라집니다. 부드럽고 균형 잡힌 음식이 들어오면 몸은 안정적으로 깨어납니다. 에너지가 천천히 올라오고 집중력이 유지됩니다. 반대로 지나치게 자극적이거나 급하게 먹는 식사가 되면 몸은 시작부터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그 부담은 하루 내내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속이 더부룩해지거나 금방 허기가 찾아오기도 하고 에너지가 들쭉날쭉하게 변하기도 합니다. 점심 식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바쁘게 보내는 시간대이기 때문에 식사가 급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식사 시간이 짧아지면 자연스럽게 음식의 선택도 단순해집니다. 빨리 먹을 수 있는 음식, 자극이 강한 음식, 쉽게 배를 채울 수 있는 음식을 고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식사는 잠깐의 만족을 줄 수는 있어도 몸을 편안하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식사를 마친 뒤 찾아오는 졸음이나 무거운 느낌을 떠올려 보십시오. 단순히 피곤해서만은 아닙니다. 몸이 소화를 위해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료의 본래 모습이 살아있는 음식들이 몸에 더 부드럽게 들어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먹는 방식입니다. 같은 음식이라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몸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급하게 삼키듯이 먹는 식사와 천천히 씹어 먹는 식사는 몸에 전혀 다른 신호를 보냅니다. 천천히 씹는 과정에서 소화는 이미 시작됩니다. 침과 함께 음식이 부드럽게 준비되고 위와 장도 그 리듬에 맞춰 움직입니다. 그래서 소화가 훨씬 편안해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식사를 너무 빠르게 끝내버립니다. 일을 하면서 먹기도 하고 화면을 보면서 먹기도 하고 대화를 하느라 음식의 맛을 느끼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식사는 단순히 시간을 채우는 행위가 됩니다. 몸이 음식을 받아들이는 과정은 점점 거칠어집니다. 그래서 한 끼를 조금 다르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식사를 잠깐 멈추어 몸을 돌보는 시간으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릇 앞에 앉아 음식의 향을 느끼고 천천히 씹고 몸이 보내는 반응을 느껴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식사를 하면 음식의 양이 많지 않아도 만족감이 커집니다. 그리고 몸 역시 그 식사를 훨씬 편안하게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흔히 건강한 삶을 이야기할 때 거창한 목표를 떠올리지만 사실 변화는 이렇게 작은 순간에서 시작됩니다. 오늘의 한 끼를 조금 더 신경 써서 먹는 것. 그 한 번의 선택이 내일의 몸을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들고 그 다음 날의 몸도 조금 더 가볍게 만듭니다. 그렇게 작은 변화들이 이어지면서 몸의 전체적인 흐름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은 멀리 있는 목표가 아니라 지금 눈앞에 있는 식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먹는 한 끼가 몸을 지탱하고 지금의 선택이 내일의 몸을 만듭니다. 몸은 그 사실을 늘 조용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신호를 바쁘다는 이유로 지나쳐 왔을 뿐입니다. 우리가 한 끼를 소중하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식사의 의미가 조금 달라집니다. 단순히 배를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몸을 돌보는 의식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릇에 담긴 음식이 단순한 재료의 모임이 아니라 몸을 움직이게 하는 에너지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식사는 더 이상 무심하게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스스로를 돌보는 가장 직접적인 시간이 됩니다. 사람의 몸은 놀라울 만큼 회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식습관이 조금 불규칙했다 하더라도 한 끼 한 끼를 조금씩 바꾸기 시작하면 몸은 그 변화를 빠르게 받아들입니다. 속이 편안해지고 피로가 줄어들고 하루의 흐름이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특별한 방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저 한 끼를 조금 더 정성스럽게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는 생각보다 많은 식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식사 하나하나가 몸에 작은 메시지를 남깁니다. 어떤 메시지는 몸을 가볍게 만들고 어떤 메시지는 몸을 지치게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완벽한 식사를 찾는 것이 아니라 몸이 좋아하는 방향을 조금씩 선택하는 것입니다. 결국 건강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반복되는 작은 선택입니다. 오늘의 한 끼, 그리고 내일의 한 끼, 그렇게 이어지는 식사가 몸의 상태를 만들고 삶의 에너지를 만듭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린 다음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오래된 메일 내용을 지우고 있는 당신, 휴대폰을 끄고 영화를 즐기는 당신, 눈 건강을 위해 스크린 밝기를 낮추는 당신, 버스에서 휴대폰 대신 창밖을 바라보는 당신. 모르셨죠? 여러분은 이미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있었다는 것을. 불필요한 메일을 지웠을 뿐인데, 영화관 질서를 지켰을 뿐인데, 눈 건강을 생각했을 뿐인데, 창밖을 바라봤을 뿐인데, 일부러 마음먹고 행동하지 않아도 당신은 이미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바로 당신의 좋은 생활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종종 건강을 거대한 계획으로 생각합니다. 특별한 식단을 시작해야 할 것 같고 완벽한 식습관을 만들어야 할 것 같고 모든 끼니를 이상적으로 바꾸어야 할 것처럼 느낍니다. 그러다 보니 시작조차 어려워집니다. 바쁜 하루 속에서 그렇게까지 챙기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시선을 바꾸어 보면 건강은 그렇게 거창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건강은 결국 한 번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지금 먹는 한 끼에서 시작됩니다. 사람의 몸은 아주 단순하면서도 섬세합니다. 몸은 그때그때 들어오는 음식에 맞춰 반응합니다. 어떤 음식이 들어오느냐에 따라 에너지를 만드는 방식도 달라지고 소화의 부담도 달라지고 몸의 회복 과정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몸의 입장에서 보면 하루 전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어떤 음식이 들어왔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 식사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침을 대충 넘기거나 아예 건너뛰기도 합니다. 바쁘기도 하고 입맛이 없기도 하고 시간이 없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점심이나 저녁에 잘 먹으면 괜찮겠지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몸의 입장에서는 그 시간이 단순히 비어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몸은 밤사이 긴 휴식을 거친 뒤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어떤 음식이 들어오느냐에 따라 하루의 리듬이 크게 달라집니다. 부드럽고 균형 잡힌 음식이 들어오면 몸은 안정적으로 깨어납니다. 에너지가 천천히 올라오고 집중력이 유지됩니다. 반대로 지나치게 자극적이거나 급하게 먹는 식사가 되면 몸은 시작부터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그 부담은 하루 내내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속이 더부룩해지거나 금방 허기가 찾아오기도 하고 에너지가 들쭉날쭉하게 변하기도 합니다. 점심 식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바쁘게 보내는 시간대이기 때문에 식사가 급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식사 시간이 짧아지면 자연스럽게 음식의 선택도 단순해집니다. 빨리 먹을 수 있는 음식, 자극이 강한 음식, 쉽게 배를 채울 수 있는 음식을 고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식사는 잠깐의 만족을 줄 수는 있어도 몸을 편안하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식사를 마친 뒤 찾아오는 졸음이나 무거운 느낌을 떠올려 보십시오. 단순히 피곤해서만은 아닙니다. 몸이 소화를 위해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음식이 몸에 부담이 되면 소화기관은 더 많은 일을 해야 하고 그 결과 몸은 다른 곳에 쓸 에너지를 줄이게 됩니다. 그래서 집중력이 떨어지고 몸이 무겁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식사는 무엇일까요? 사실 그 기준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몸이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식사입니다. 먹고 난 뒤 속이 안정되고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식사입니다. 이런 식사는 대개 화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단순하고 자연에 가까운 음식일 때가 많습니다. 지나치게 가공되거나 자극적인 음식보다는 재료의 본래 모습이 살아있는 음식들이 몸에 더 부드럽게 들어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먹는 방식입니다. 같은 음식이라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몸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급하게 삼키듯이 먹는 식사와 천천히 씹어 먹는 식사는 몸에 전혀 다른 신호를 보냅니다. 천천히 씹는 과정에서 소화는 이미 시작됩니다. 침과 함께 음식이 부드럽게 준비되고 위와 장도 그 리듬에 맞춰 움직입니다. 그래서 소화가 훨씬 편안해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식사를 너무 빠르게 끝내버립니다. 일을 하면서 먹기도 하고 화면을 보면서 먹기도 하고 대화를 하느라 음식의 맛을 느끼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식사는 단순히 시간을 채우는 행위가 됩니다. 몸이 음식을 받아들이는 과정은 점점 거칠어집니다. 그래서 한 끼를 조금 다르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식사를 잠깐 멈추어 몸을 돌보는 시간으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릇 앞에 앉아 음식의 향을 느끼고 천천히 씹고 몸이 보내는 반응을 느껴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식사를 하면 음식의 양이 많지 않아도 만족감이 커집니다. 그리고 몸 역시 그 식사를 훨씬 편안하게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흔히 건강한 삶을 이야기할 때 거창한 목표를 떠올리지만 사실 변화는 이렇게 작은 순간에서 시작됩니다. 오늘의 한 끼를 조금 더 신경 써서 먹는 것,
그 한 번의 선택이 내일의 몸을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들고 그 다음날의 몸도 조금 더 가볍게 만듭니다. 그렇게 작은 변화들이 이어지면서 몸의 전체적인 흐름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은 멀리 있는 목표가 아니라 지금 눈앞에 있는 식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먹는 한 끼가 몸을 지탱하고 지금의 선택이 내일의 몸을 만듭니다. 몸은 그 사실을 늘 조용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신호를 바쁘다는 이유로 지나쳐 왔을 뿐입니다. 우리가 한 끼를 소중하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식사의 의미가 조금 달라집니다. 단순히 배를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몸을 돌보는 의식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릇에 담긴 음식이 단순한 재료의 모임이 아니라 몸을 움직이게 하는 에너지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식사는 더 이상 무심하게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스스로를 돌보는 가장 직접적인 시간이 됩니다. 사람의 몸은 놀라울 만큼 회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식습관이 조금 불규칙했다 하더라도 한 끼 한 끼를 조금씩 바꾸기 시작하면 몸은 그 변화를 빠르게 받아들입니다. 속이 편안해지고 피로가 줄어들고 하루의 흐름이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특별한 방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저 한 끼를 조금 더 정성스럽게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는 생각보다 많은 식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식사 하나하나가 몸에 작은 메시지를 남깁니다. 어떤 메시지는 몸을 가볍게 만들고 어떤 메시지는 몸을 지치게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완벽한 식사를 찾는 것이 아니라 몸이 좋아하는 방향을 조금씩 선택하는 것입니다. 결국 건강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반복되는 작은 선택입니다. 오늘의 한 끼, 그리고 내일의 한 끼, 그렇게 이어지는 식사가 몸의 상태를 만들고 삶의 에너지를 만듭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린 다음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그램 기획 편집 진행의 김인성이었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하며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교통신호등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잠깐의 서두름이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신호등을 지키는 것, 보행자 보호선을 지키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교통 흐름을 원활하고 생명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모두가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 갑시다.

0: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매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힐링쉼터 시간입니다. 저는 힐링쉼터 진행을 맡은 김인성입니다.
1: 정설한입니다.

네, 가는 다리, 십일자 복근, 직각 어깨. 네, 이는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른바 좋은 몸매입니다. 네, 사실 살짝 통통하고 네, 허벅지가 굵고 엉덩이가 큰 곳. 네, 이런 것이야말로 진정 건강한 몸매입니다. 사람들이 단점으로 여기는 이런 몸매가 네, 사실 유전자 복권에 당첨된 것입니다. 네, 굵은 허벅지는 오히려 장수의 도움이 됩니다. 뚱뚱하지 않은데 허벅지가 굵어서 남들의 늘씬하고 긴 다리를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날 점점 더 많은 연구에서 허벅지가 굵은 것이 오히려 좋은 몸매의 상징 중 하나이며 장수에 더 도움이 된다는 것을 발견되었습니다. 네, 허벅지가 굵은 사람은 혈중 지질 수치가 더 건강합니다. 허벅지 둘레가 5cm 증가할 때마다 사망 위험이 감소합니다. 허벅지가 굵으면 고혈압과 심장병의 위험이 감소하고 당뇨병 위험이 줄어들며 골밀도도 더 높아집니다. 네, 허벅지 둘레의 정상 범위는 46에서 60cm인데 네, 정상 범위 내에서 일반적으로 허벅지 둘레가 클수록 다리 근육이 더 강합니다.

네, 그리고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큰 엉덩이는 네, 당뇨병에 걸릴 위험이 낮습니다. 네, 당뇨병 관리에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엉덩이 지방의 대부분은 건강 우세로서 이는 2형 당뇨병 위험 감소와 관련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엉덩이 지방은 아디포카인 수치와 반비례적 관련이 있으며 아디포카인 수치가 일기준 감소할 때마다 2형 당뇨병 위험이 16% 증가하는데 이는 엉덩이 지방의 고요한 우세입니다. 그리고 엉덩이가 큰 사람은 뇌혈관이 더 건강합니다. 엉덩이 근육이 발달하면 넘어질 위험을 줄일 수 있고 엉덩이에 지방이 많으면 당뇨병 위험을 줄일 수 있으며 엉덩이 둘레가 10cm 증가할 때마다 사망률이 감소합니다. 엉덩이 지방이 많은 여성은 심혈관 질병의 위험이 낮습니다. 네, 그리고 통통한 몸매가 장수에 더 유리합니다. 네, 살이 안 빠져서 네, 다이어트가 어려운 곳은 살짝 통통한 체격을 가진 많은 사람들의 고민이지만 네, 사실 많은 의사와 과학자들은 살짝 통통한 몸매가 최고의 몸매라고 생각합니다. 네, 고령의 장수 로인 중에서 약간 뚱뚱하고 허리 둘레가 비교적 작은 체형인 사람들의 사망 위험이 가장 낮습니다.

네, 세계보건기구는 걷기가 세상에서 가장 좋은 운동 중 하나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걷는 속도가 신체 기능을 측정하는 중요한 지표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시카고 대학에서 발표한 한 차례 연구에는 102명의 러인들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들의 평균 연령은 79세로 모두 쇠약 또는 쇠약 전기에 있었으며 무작위로 고강도 보행소조와 레저 보행소조로 나뉘었습니다. 4개월의 개입을 거쳐 고강도 보행소조의 평균 보행 빈도는 매분 100보에 도달했는데 네, 이는 레저 보행소조 매분 77보에 비해 현저히 높았습니다. 고강도 보행소조 참여자는 6분 보행 실험에서 보행거리가 30m 이상 증가하여 레저 보행소조의 1.7배에 달했습니다. 연구에서 발견한 데 의하면 쇠약 전기 러인의 보행 빈도는 매분 80도 이하였지만 네, 쇠약한 러인은 매분 70보 이하였습니다. 쇠약한 러인의 걸음수가 매분 14보 증가하면 임상적 의의에서 기능 개선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생리적 기능의 관점에서 보행은 근육, 심장, 신경 등 계통의 협력이 필요하고 네, 매분 10보 증가할 때마다 네, 대사 강도가 1대사 당량만큼 증가합니다. 이로 인해 보행 빈도는 활동 강도를 측정하는 이상적인 대체 지표가 되며 특히 심박수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을 복용하는 노인의 경우 심박수를 대신할 관측 지표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보행 빈도의 감소는 신체 쇠약 과정의 저기 경고 신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네, 어느 정도 걸어야 빠르다고 할 수 있을까요? 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테스트해 볼 수 있는데요. 네, 먼저 평평한 바닥에서 1분 동안 걸음수를 측정하고 3회 평균 값을 기준으로 합니다. 건강한 러인의 리상적인 값은 네, 매분 100보에서 110보에 달합니다. 네, 걸음 속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걸을 때마다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네, 큰 소리로 노래할 수 있다면 걸음걸이가 느리고 강도가 약하다는 뜻입니다. 호흡이 조금 어렵더라도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는 경우는 속도가 적당하고 빠른 걸음 강도에 도달했음을 나타냅니다. 네, 숨이 차서 말을 쉽게 하지 못한다면 네, 걸음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뜻입니다.

힐링쉼터는 매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위젯 애플릿에 눈광댄타일을 검색해 조선말 방송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 실시간 청취 가능합니다.

네, 이번 주에는 사천성 종경시 유복구에 위치한 우리나라의 요명한 거진 영흥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중국의 유명한 고진 시리즈 중 53번째는 말 다섯이 모이는 동네 영흥입니다. 영흥 고진은 주변에 솟은 산봉이 말 다섯을 방풀케 하고 동네 중심으로 흘러내린 산줄기가 말의 곱비와 유사해서 말 다섯이 모이는 동네로 불립니다. 영흥의 산에는 기암 괴석, 고래는 맑은 물, 산 허리에는 쏟아지는 폭포, 산에는 고목이 무성해 수려한 경치를 자랑하고 그 사이로 고풍스럽고 장엄한 절과 신비로운 옛거리, 우아한 고건물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장소 산맥을 마주하고 뒤로 철산 산맥을 오은 용흥은 장강의 지류인 오림하 기슭의 아담한 분지에 위치해 있는데 동서남북으로 잘 빠지는 편리한 교통을 자랑합니다. 사사의 기록에 의하면 영흥은 8,900년 전에 명조 초기에 동네로 형성되었고 4,500년 전에 청조에 이르러서는 경제가 발전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명조 초기에 금문 황제가 이곳에 작은 절을 지어놓고 몸을 피했다고 해서 절 이름이 영장사이고 그로 인해 동네가 흥했다고 해서 동네 이름도 영흥입니다. 그 뒤에 청조 때인 1804년에 용장사와 마주하는 위치에 우왕묘를 지었고 용장사와 우왕묘 사이의 길이 250m에 달하는 옛거리가 형성되어 오늘에 이릅니다. 용장궁이라고도 불리우는 용장사는 도교 신도들이 모이는 장소입니다. 앞쪽과 뒤쪽 두 부분으로 나뉘는 용장궁의 건물은 엄밀하고 질서 있는 구도를 보여줍니다. 용장궁에서는 내용이 풍부하고 품격이 다양하며 형상이 생동한 인물 조각이 특히 유명하고 라인이 미끈하고 당장이라도 살같이 달릴 것 같은 병고 조각, 부르면 덜석에서 금방이라도 뛰어나올 것 같은 석강물 모두가 높은 예술적 기교를 보여줍니다. 그 밖에 동네 어귀에는 돌아온 용리라는 뜻을 가진 회룡교라는 이름의 자그마한 돌다리가 지금도 남아있고 그로 인해 회룡교 밑을 흐르는 강물도 황제가 이르렀다는 의미로 어림하로 불리웁니다. 화하정사는 원래 부자 가문의 사당이었는데 후에 백가성의 비조를 공양하는 곳으로 탈바꿈했습니다. 화하정사의 문에 들어서면 금박치를 한 1m 높이의 뿌리 근자가 한눈에 안겨옵니다. 정사에는 염제와 황제 두 동상과 107개 성씨의 선조상, 200여 개 부족의 족보와 50여 개 성씨의 족보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관광객들은 자신의 뿌리를 찾아 자신의 선조에 향을 올릴 수 있습니다.

청조 때 대표적인 가문 사당인 요가 사당은 2, 3층으로 된 건물에 푸른 기와를 얹고 벽은 대나무에 흙을 발라 그 위에 하얀 칠을 했습니다. 기둥과 대들보에는 채색의 조각과 그림으로 단장해 고풍스러우면서도 우아합니다. 뜰을 둘러싸고 사면에 건물이 둘러선 사번의 구도를 가진

요가 사당은 아늑한 영흥의 옛거리, 거풍스러운 영흥의 옛 건물과 어울려 요구한 역사를 잘 보여줍니다. 일명 삼성체로도 불리우는 하가체는 청조 말에 1911년에 영흥의 갑부가 쌓은 보루입니다. 하신의 사당으로도 사용되는 하가체는 뒤로는 깎아지른 듯한 절벽을 엎고 앞쪽에는 오림하를 해자로 삼습니다. 사면이 막힌 이 보루의 성은 모두 청석으로 쌓았고 동쪽에 보루가 들어가는 입구인 동문을 두고 서쪽에 보루를 나가는 출구인 서문을 설치했습니다. 보루 안에는 활을 쏘는 것과 비상구로 사용되는 비밀 출구가 있고 무대와 물을 모아두는 못, 메탄가스 못, 방어용 덩굴, 식량창고 등 질서있게 자리잡고 있습니다. 보루 내부의 2, 3층짜리 건물들은 하나로 연결되고 대나무에 흙을 발라 별채로 삼고 지붕에는 푸른 기와를 얹었습니다. 웅장한 건물의 하가체는 보기 드문 옛보루의 하나입니다. 요가대원은 많은 땅을 보유하고 사업도 하던 이 지역 갑부 요씨의 사택입니다. 200년 전에 청조 때 지은 이 건물은 넓은 면적과 높은 벽체를 자랑합니다. 이 밖에 영흥에는 농기구와 생필품 등이 전시된 영흥박물관이 있습니다. 이 박물관에는 특히 다양한 농기구들이 전시되어 시기별 농촌 경제와 농업 문화를 잘 보여줍니다. 어림하 기슭에 위치한 배화동은 작은 돌과 이쁜 바위, 아담한 동굴, 날아내리는 폭포, 푸른 숲과 맑은 물, 지저귀는 새, 칠색의 무지개, 절벽을 오르내리는 원숭이 등으로 무릉도원을 만듭니다. 영흥의 문화행사 또한 아주 다양합니다. 타령과 지방극, 고대 악기와 설창을 비롯한 예술 장르 등이 창작에서부터 시작해 공연에 이르기까지 고대 것을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습니다. 네, 영흥에서는 이곳에서만 나는 순두부에 이곳에 배갈 한 잔을 하고 술기운을 빌어 기분 좋게 영흥의 덜길을 걸으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안온함을 느끼게 됩니다. 네, 사천성 중경시 요북구에 위치한 영흥은 교통이 편리합니다. 중경버스 터미널에서 40분에 한 편씩 출발하는 영흥행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오늘의 힐링쉼터 생방송 프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 편집 진행의 정설한 김인성이었습니다. 저희 프로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 또 만나요.

0: 매주일 갑니다. 이번 주엔 권태순 작사, 권훈 작곡, 림미화의 노래로 사랑이란 꽃을 보내드리겠습니다.
1: 계절 따라 피어나서 향기 뿜은 꽃.
0: 이 노래 가사입니다. 계절 따라 피어나서 향기 뿜는 꽃, 산과들의 오엽은 꽃들이 피어나네. 가슴 속에 피어나는 사랑이란 꽃이요, 만나는 속삭임에 오엽게 피는 꽃. 비오는 여름날도, 얼어붙은 겨울날도 철없이 피어나는 사랑이란 꽃이요. 아, 끝없이 돌고 도는 계절처럼 언제나 피어나는 사랑이란 꽃이요. 계절 따라 피어나서 향기 뿜는 꽃, 산과들의 어여쁜 눈꽃이 만발하네. 가슴 속에 피어나는 사랑이란 꽃이요, 인생의 삶 속에 즐거움을 주는 꽃. 비오는 여름날도, 얼어붙은 겨울날도 철없이 피어나는 사랑이란 꽃이요. 아, 끝없이 돌고 도는 계절처럼 언제나 피어나는 사랑이란 꽃이요. 사랑이란 꽃이요.

0: 이번 주엔 권태순 작사, 권훈 작곡, 린미화의 노래 사랑이란 꽃을 보내드렸습니다. 매줄가를 마칩니다.
1: 베이징 시간 16시 정.
2: 您现在收听的是中波873千赫，调频103.5兆赫，黑龙江朝鲜语广播。
3: 중파 873kHz, 저단파 103.5MHz, 흥룡강 조선호 방송입니다.

뉴스입니다. 관광성수기를 맞아 전송 각 지역은 삼림, 허수, 습지 자원을 활용해 전국 각지에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으며 뛰어난 생태 환경을 바탕으로 신형 산업 형태가 발전하고 있습니다. 제4회 항공 캠핑 카니발이 뚤베트 가르디 관광지에서 성황리에 개막했습니다. 광활한 초원과 이어진 호수와 늪 등 량호한 생태 기반이 이번 여름 문화 관광 행사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호수 순환 문화 자전거 라이딩, 무형 문화유산 장터, 항공기 정지 전시, 항공 모형 체험 행사 등이 잇따라 진행됐습니다. 초원을 떠나 삼림으로 들어가면 또 다른 풍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합강 금정산 지질공원에서는 관광객들이 바위 위에 자란 소나무 등 기이한 경관을 감상하며 3억 년 전 형성된 성림 경관을 체험했습니다. 이춘 상감령 개수 국가삼림공원, 모랑구 국가삼림공원에서는 관광객이 원시 삼림을 거닐며 생태 힐링의 즐거움을 느꼈고 벌리 우스후나 국가삼림공원, 강원 대량자하 국가삼림공원에서는 관광객이 삼림 사이에서 래프팅을 즐기며 북방 본연의 산수 매력을 만끽했습니다. 량호한 생태 환경은 수학 료행 탐방의 명소로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대흥갈령 마카의 삼림 지역에서는 가족 관광단이 락엽을 받고 야생 열매를 찾으며 사냥의 즐거움을 소중한 추억으로 만들었습니다. 서흥갈령 천려 령상10년 수확기지에서는 어린이들이 직접 나무를 자르고 미니 목조주택을 조립하며 흥룡강 특유의 수확류행 추억을 쌓았습니다. 올여름 휴가철 기간 우리성 외국인 입국 관광 전체 예약량이 전년 동기 대비 29.19%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입국, 관광, 소비, 소비자 권익 보호를 아우르는 전 과정의 외국인 관광객 서비스망이 전송에서 업그레이드되어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더욱 편안하고 훈훈한 관광 체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후 2시경 할빈 태평국제공항 도착장에 서울발 항공기 두 대가 거의 동시에 착륙했습니다. 100여 명의 외국인 관광객들이 통관구역으로 향했습니다. 세관에 새롭게 도입된 지능형 입국 심사 통로는 전 과정 무장의 통관이 가능해져 1인당 평균 10초 만에 간편하게 게이트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다국어 셀프 통관 설비, 러약자 및 어린이 전용 녹색 통로, 출국 세금 환급 전산화 서비스 등 일련의 시스템이 응급 대책에서 일상화 기본 옵션으로 격상되었습니다. 공항을 나서면 주요 상권을 아우르는 완비된 2개 국어 소비 보장 체계가 마련되었습니다. 중앙대가의 식당 내에서 직원이 유창한 영어로 외국인 손님과 대화를 나누는 광경이 심심찮게 눈에 띕니다. 다국어 메뉴판과 외국어를 구사하는 서비스 인원은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이 옛거리의 여름철 기본 옵션이 됐습니다. 더욱 세심한 변화는 소비자 권익 보호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장감독관리부서는 중앙대가 등 주요 상권마다의 중로 2개 국어로 7일 이내 류유 불문 환불 서역 안내판을 내걸었으며 위챗을 통한 QR코드 스캔에 권익보호 신고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또한 흥룡강대학, 외국어 학원 등 대학들과 손잡고 다국어 자원봉사자팀을 구성했습니다. 시트랩 여행 플랫폼의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여름 휴가철 할빈의 외국인 입국 관광 예약량은 전년 동기 대비 20.7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동강시는 동산구, 도심 주요 도로, 주요 관광지 등에 중, 영, 로 세 개 국어로 된 관광 안내 표지판 설치를 완료했으며 새로 개발한 동강 관광 만기 미니 프로그램에서 영어와 러시아어 페이지 선택이 가능해 국경을 넘는 관광객들에게 편리한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목단강시에서는 러시아 관광객을 위한 맞춤 소양 뷔페를 제공하고 있고 수분화에서는 국경 간 자가 운전 서비스를 혁신했으며 무비자 입국, 운전 면허증 발급, 차량 임대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 시트립 해외 플랫폼의 신규 리스트인 중국 경이론 경관 리스트가 정식으로 론칭됐으며 할빈은 중국 10대 피서지 주제 리스트에 선정됐습니다. 할빈의 여름 매력은 서늘하고 쾌적한 기후에서 비롯될 뿐만 아니라 빙설, 음악, 미식, 생태, 인문 등 다원적인 체험이 서로 어우러져 독특한 피서 관광 방식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대도에 따르면 7월 할빈 태평국제공항의 료객 수송량은 238만 명을 넘어서 동기 대비 5.9% 증가했으며 여름 운송 역사상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최근 할빈시 시장감독관리국은 얼음 도시의 미식을 찾아서 미식 지도를 업그레이드하고 러시아어 버전 지도를 새롭게 론칭했습니다. 미니 프로그램 내에 중로 이중언어 원클릭 전환 기능을 설정해 사용자가 인터페이스 옵션을 한 번 클릭하기만 하면 가게 소개, 주소, 내비게이션 경로 등 서비스 정보가 러시아어로 명확하게 표시돼 할빈을 찾는 러시아 관광객들이 현지 메뉴를 알아보지 못하고 정통 미식을 찾지 못하는 불편함을 효과적으로 해소했습니다. 우리성 15차 오기는 계획에서는 지능 로봇 등 혁신 탐지체를 고수준으로 건설하고 지능 로봇 산업을 100억 원급 신흥 산업 클러스터로 육성할 것을 제시했습니다. 올 들어 성 전체 지능 로봇 산업은 강력한 성장세를 유지했으며 일련의 성과가 시름치를 나와 규모화 응용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성 지능 로봇 산업은 주로 공업 제조, 현대 농업, 빙설 경제, 스마트 의료, 특종 응급, 민생 서비스 등 분야에 응용되고 있으며 올해 산업 규모가 가속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할빈시는 지능 로봇 산업의 핵심지로서 상반기 규모 이상 지능 로봇 제조 기업 32곳의 매출이 동기 대비 15% 정도 증가했으며 일련의 하드코어 제품이 시장의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할빈 항규지능의 휴머노이드 로봇 손가락 관절용 정밀 모터 제품은 4,000대가 넘는 주문을 따냈으며 구식지능이 개발한 구시노의 지능 에이전트 시스템은 선도 기업과 심층 협력을 체결했습니다. 화오지능의 석유가스 저류층 정밀가압 균열 지능 로봇 시스템은 대경, 타림 등 유전에 전면 응용돼 주문액이 2억 원을 넘었습니다. 우리성은 로봇 기술과 시스템 등 3개의 국가 중점 지름실을 보유하고 있으며 튼튼한 혁신 기반을 바탕으로 지능 로봇 산업이 다방면으로 꽃피우고 있습니다. 할빈의 지능 로봇 아일랜드는 가속도로 건설 중이며 현재 할빈 공업대학, 할빈 공정대학 등 연구소의 21개 첨단 전환 프로젝트가 계약을 통해 확정됐습니다. 용강 제조의 지능 레이저 제초 로봇은 대량 수출을 실현했으며 마이크로급 안저 미세수술 로봇, 오지 인간형 손, 고한 저온 순찰 드론, 지능 얼음 조각 구축 로봇이 잇따라 착지해 응용될 것으로 구신지능과 지능 장비의 새로운 경주로를 선점하고 있습니다. 제2회 세계 휴머노이드 로봇 운동회가 8월 20일 국경 국가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장에서 개최됐습니다. 6대 주 16개 나라에서 666개 팀, 2056대 로봇이 이번 운동회에 참가해 5일간 51개 종목에서 열전을 펼치게 됩니다. 참가 팀 수는 지난해보다 138% 증가했고 로봇 대수는 4배로 늘어났습니다. 또한 새롭게 줄 다리기, 투호, 역도가 추가됐고 가정 내 의류 정리, 응급 구조 시 소화 작업, 소매업의 조리 작업 등 실생활 시나리오 종목도 도입됐습니다. 100m 달리기와 제자리 높이 뛰기 두 가지 경기 종목이 개막식에서 먼저 펼쳐졌으며 기록은 지난해보다 크게 향상돼 이미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막식 서곡 공연에서는 36대 로봇이 악기를 능숙하게 연주했고 80대의 T2 휴머노이드 로봇이 스스로 대형을 받고 대회 엠블럼과 테니스, 축구, 탁구 등의 스포츠 문양을 형성하며 정밀한 군집 제어 기술을 과시했습니다.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김련옥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고전 명작들을 다시 만나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지금 바로 고전의 세계로 떠나보겠습니다. 먼저 노래 한 곡 보내드립니다.

혹시 스마트폰에 중독되시지 않으셨나요? 매일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지 않으시나요? 이제는 잠시 휴대폰을 내려놓고 자연석을 걷거나

가족과 친구들과 대화를 나눠보세요. 잠시의 여유가 당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0: 라디오 극장 드라마 인생향연 오늘은 89번째 시간입니다. 어둠이 깃든 도시에 네온등이 반짝인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던 한병선은 한목지를 불러 소파에 앉힌다.
1: 자자자자 아들아. 아, 아버지. 너네 회사 얘기 좀 해봐라. 어떤 상황인지.
2: 아버지. 아. 우리 회사 연간 매출이 얼마인지 아세요? 맞춰봐요.
1: 음료수 공장에서 뭐 50만이 되겠냐?
2: 대우 우습게 보시네.
1: 100만이라도 돼?
2: 지금 상태라면 1,000만은 돌파할 수가 있어요.
1: 뭐?
2: 입이 떡 벌어질 거 봐요.
1: 음료수 매출이 1,000만 원이라고?
2: 믿기지 않으시면 장부 보여드릴까요?
1: 정말 상상이 안 되는구나. 음료수 장사년 매출이 1,000만 원이라고?
2: 수요가 워낙 많잖아요. 음료 안 마시는 사람이 있어요?
1: 하긴 여기 날씨가 어둡답냐.
2: 그러게요.
1: 아, 저기 아들.
2: 네.
1: 그럼 다음 목표를 말해봐.
2: 이번엔 부동산 시장에 진출할까요?
1: 부동산이면 투자가 얼마나?
2: 못하기 좀 높긴 해요. 2,000만 원은 있어야 돼요.
1: 2,000만?
2: 제가 지금 자금줄을 알아보는 중입니다. 심수에 국제투자회사가 있어요. CCI라고. CCI라고 들어봤어요?
1: CCI 몰라.
2: 전문 투자만 한 회사인데 일찍 심수에 자회사가 있었어요. 아. 근데 아무런 동태도 없다가 근간에야 빌어서 상무대표를 파견했어요.
1: 아, CCI.
2: 어때요? 회사 고문을 맡겼어요?
1: 내가 할 수 있을까?
2: 된대요, 아버지. 아이고, 급별이 너무 높아서 안 돼요. 우리 둘이 의견 다툼이라도 생기면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애시당초 그런 생각 마세요. 퇴직을 했으면 다 내려놓고 쉬세요. 꽃이나 가꾸고 향항도 가까우니 유람이 나가요. 차가 필요하면 제가 제공할게요. 놀랐잖아요. 정말 하시려고.
1: 야, 아들, 그게 아니라 내가 늙었어도 어떤...
2: 아버지, 헛된 꿈 꾸지 말고 쉬세요. 잘 자요.
0: 한목지가 한병선의 말을 중단시키며 부랴부랴 우층으로 올라간다. 혼자 남은 한병선은 그때까지 놀라움을 가라앉히지 못한 채 혼자 중얼거린다.
1: 자신 늙었다고? 그래도 결정적인 순간은 내가 있어야지. 아이고, 2,000만? 아이고, 자식, 다음도 크네.
0: 한목지의 사무실이다.
3: 들어오시오.
0: 당황한 표정의 왕씨가 다급한 걸음으로 들어오더니 가지고 온 보고서를 한목지 사무상에 놓는다.
3: 한 회장,
4: 무슨 일이요?
3: 한 회장, 품질 검사에서 발견했는데 어제 생산한 제품이 전부 불합격입니다. 저질 제품입니다.
4: 어떻게 된 거요? 진 사장은 알고 있어?
3: 압니다. 근데 고집 쓰고 제품을 출하했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보고 드리는 겁니다.
4: 회사 교정이 있잖소. 불합격 제품은 절대 출하 못한다고. 왜 막지 않았소?
3: 막았습니다. 근데 유 사장이 안 계시니 진 사장은 우리 품질 검사 부문을 아예 무시합니다.
4: 물건이 나간 지 얼마 됐어?
3: 반 시간쯤 됐습니다.
4: 알았어, 가보.
3: 예, 회장님.
0: 직원이 나가자 한목지가 바로 선성상에게 전화를 건다.

0: 장상아.
1: 어, 형. 왜 그러? 운전 중이요.
0: 너 자대 동지에서 오전에 내보낸 물건을 당장 다시 실어오라고 해. 어?
1: 실어오라고? 왜 그러? 여러 곳에서 물건을 기다리는데.
0: 자꾸 캐묻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해.
2: 진심이 초라시킨 제품들을 도로 공장으로 거둬들인 한목진은 자신이 직접 제품의 품질을 다잡는다. 한목진은 선성상을 이끌고 제품질 감독을 책임진 왕 씨를 찾아온다.
0: 저기, 여섯의 품질 보고서 나왔어? 얻었어?
3: 한 회장, 여기 있습니다.
0: 어,
3: 여전히 불합격입니다.
0: 어떻게 된 거요? 성상아, 당장 생산을 중지시키고 담당자들을 회의실에 모이라고 해.
4: 지금 중지하라고?
0: 당장!
2: 얼마 후 공장의 여러 부문 책임자들이 하나둘 한자리에 모인다. 첫사람으로 한목지 앞에 온 진심은 제품의 질보다도 제품 공급이 더 걱정이다.
5: 생산 라인을 왜 중지시켜요? 그래프에서 물건을 기다리는데.
0: 내가 정지시켜서 안 그럼 손실이 더 커지오. 직접 보.
3: 한 회장.
0: 말들 해보. 요즘 들어 제품 질량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어떻게 된 거요? 어?
5: 왜 다들 날 봐요? 내가 품질 검사를 맡은 것도 아닌데.
0: 류 선생이 범죄검사를 책임졌으니 설명 좀 해보세요.
6: 아, 회장님, 보시다시피 노안이라 눈도 잘 안 보이는데다 매일 야근을 하니 몸이 안 따라줍니다.
0: 우리 집이 사무실 주임이란 사람이 대체 뭐? 어? 류 선생이 노안이신데 안경을 맞춰드렸어야지 돈이 얼마나 든다고 그러. 품질 검사를 맡은 사람이 잘 보지 못하면 문제가 생길 게 뻔하다소. 게다가 연로하신 분을 왜 매일 야근을 시키오? 젊은이가 대체했어야지.
3: 저 한 회장, 류 선생 일에서는 제가 소홀했습니다. 확실히 제 잘못입니다. 걱정 마십시오. 시정하겠습니다.
0: 여러분, 효익만 틀어주고 질량을 홀수해선 절대 안 됩니다. 질량은 상품의 핵심이자 기업의 핵심 경쟁력입니다. 제발 부탁인데 상품 질량을 중시해 주십시오. 됐어, 생산 라인을 회복시켜. 다시 한번 말하는데, 이제 다시 질량에 문제가 생기면 각 부문 모든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을 겁니다.
2: 종사손이 호텔 방에서 전화 통화를 한다.
7: 네, 네, 알았어요. 답복 드릴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들어와요.
2: 노크 소리와 함께 크루스가 들어선다.
8: 안녕.
7: 크루스, 오늘 어땠어요?
8: 아, 좋아요. 루시는요?
7: 아, 저도요.
8: 루시 아가씨, 심수 비행기표를 예약했어요.
7: 너무 잘 됐어요. 크루스 고마워요.
8: 아, 그럼 우린 미국에 언제 가요?
7: 아, 기다리세요. 심수에 가보고 결정할게요.
8: 심수? 여긴 어쩌고요?
7: 지금 상황을 보면 춘성은 아직도 낙후예요. 하지만 상관없어요. 이번에 심수에 가면 경제 상황을 알아보고 우리한테 알맞는 투자 항목을 찾아보겠어요.
8: 하지만 올 때 계획에 심수는 없었잖아요.
7: 크루스, 그건 더 이상 참견하지 마세요. 여보세요?
9: 사전아.
7: 아, 아버지.
9: 아, 있냐?
7: 네, 잘 있어요.
1: 좀 전에 하와이 쪽과 통화했다. 너 지금 그쪽으로 가야겠다.
7: 아, 지금요? 아, 지금은 안 돼요. 처리해야 할 일이 있어요.
1: 내가 이미 약속했다. 너 꼭 하와이에 가야 돼. 밀지 말고.
7: 아, 그게 아니라... 아, 알겠어요.
2: 전화기를 놓은 종사손이 책상 앞에 마주 서 있는 크루스를 쳐다보며 불쾌한 표정을 짓는다.
7: 크루스가 아버지한테 말했죠. 내가 심수에 간다고.
8: 제가요? 그럴 리가요. 난 여기서 아가씨를 지켜주고 동무해주는 거지 다른 뜻은 없어요. 알겠어요? 절대 전화를 안 했어요.
7: 잘 됐네요. 심수에 못 가게 됐어요. 이제 좋아요?
8: 잘 됐네요. 우리 같이 하와이에 가서 일광욕을 해요.
7: 안 돼요. 하와이엔 중요한 일 보러 가는 거예요. 그러슨 심수에 가서 사람을 찾아줘요.
8: 심수에 가 사람을? 누구를요?
7: 한묵지.
2: 심소씨, 한묵진의 집. 진애화가 유가와 마주앉아 담소를 나눈다.
9: 말도 마, 유가야. 심수는 정말 강성이랑 달라. 어? 뭐나 다 좋은데 너무 더워.
7: 에어컨 켜세요.
9: 아니, 아니, 아니. 에어컨은 안 돼. 에어컨 켜면 뼈마디가 쑤셔서. 에어컨 켜면 안 돼. 그리고 말이다. 전에 우리 집 마당이 얼마나 좋았니? 3층 집이라, 어? 이 집은 너무 높아. 어? 엘리베이터도 없고 올라오면 내려가기 싫고 내려가면 올라오기 싫어. 진짜 고역이다.
7: 그럼 음식은 입에 맞아요?
9: 어, 먹는 건 그나마 좋아. 해산물들이 너무 신선하다. 나 해산물 엄청 좋아하잖아. 근데 우리 한석인 좀 안 됐지. 젊었을 때는 아무 탈이 없었는데 지금은 해산물도 못 드셔. 통풍 증세했거든. 네. 그니까 조심해야 돼. 참, 늙으니까 어쩔 수 없다. 너한테 응? 한 소리 해야겠다. 우리가 언제 언젠데 이제야 보러고. 내가 보고 싶어하는 거 몰라?
7: 아짐이 오늘은 사실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9: 무슨 일인데?
7: 그게요. 제가 묵진이 회사 그만뒀어요.
9: 그만뒀다고?
7: 네.
9: 왜? 묵지가 널 괴롭혀?
7: 아, 아니에요. 저한테 잘해요. 그게 사실 항목연구 개발이 이미 끝났거든요. 제가 회사에 그냥 있어봤자 별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그리고 생활 방식을 바꿔보고 싶었고요. 그렇게 됐어요.
9: 저 유가야, 너랑 묵지가 같이 일하니까 사업도 승승장구하고 하는 일도 잘 되는데 왜 나왔어? 묵지가 널 괴롭히면 나한테 말해. 내가 혼내줄게.
7: 아, 아니에요. 묵지 나한테 잘해요. 몇 년간 같이 일하면서 저도 돈 좀 모았어요. 근데 이건 제 혼자 생각이에요. 묵지랑은 상관없어요. 정말이에요.
9: 그럼 다행이고. 난 네가 잘하는 거 다 봐왔고 너와 묵지가 어려서부터 지냈으니까 둘이 같이 일하면 아무 걱정이 없다. 우리 묵지는 어려서부터 속 많이 썩였어. 밖에서 일칠까봐 정말 걱정인데 네가 곁에서 챙겨주고 도와주면 난 한시름 놓았다.
7: 아짐이 묵지 경영을 잘해요. 걱정할 것도 없어요. 그리고 침착하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시름 넣으세요. 그리고 회사를 그만둔 건 제 결정이에요. 묵지랑은 상관없어요. 그냥 환경을 바꿔보고 싶을 뿐 심수엔 그냥 있을 거예요.
9: 그래, 그래. 네 결정이 그렇다면 존중할게. 존중해야지. 우리 한석이께서 귀따갑게 강조한다. 존중해줘.
7: 고마워요, 아짐이. 아, 참, 그리고 이거요. 중요한 거니까 묵지한테 전해주세요.
2: 유가가 가방에서 접은 봉투 하나를 꺼내 진애화에게 넘겨준다. 봉투 건년에 한목재 이름이 크게 씌워져 있다.
9: 그래, 알았어. 전해줄게. 유가야, 너 정말 결정했어?
7: 네.
9: 네. 그래 뭐, 니들 젊은이들의 일은 나도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존중할게. 우리 한석이께서 맨날 존중을 강조한다. 유가야, 오늘은 우리 집에서 밥 먹고 가. 뭐 먹고 네. 싶어? 해산물?
7: 해산물 말고 그럼 물만두 먹어요.
9: 오,
7: 먹어본지
9: 맞아.
7: 오래됐어요.
9: 네, 물만두 맛있지? 알어, 네가 물만두 좋아하는 거. 네, 솜씨, 너도 알잖아. 둘이 먹다 안 할 죽어도 모른다. 네.
2: 한편 한목지와 선성상이 공장 생산 차관을 돌아다니며 감독하고 있다.
0: 저기,
3: 한 회자.
0: 나 여자만 났었어.
3: 여섯 제품이다 합격입니다.
0: 류 선생이 안 계시니 질량 검사를 자네가 책임지게.
3: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실망 안 시키겠습니다.
0: 힘내게 젊은이.
3: 감사합니다.
4: 잘해봐.
0: 예.
2: 한목지의 사무실. 노코 소리와 함께 진심이 들어선다.
7: 회장님.
0: 진심이. 주머니 빗발친다면서.
7: 그래요. 숨쉴 틈도 없어요.
0: 엄사는 무슨. 진심이의 능력을 내가 모를까봐.
7: 칭찬 고마워요.
0: 이거 뭐.
7: 이건 토지 입찰 건거네요.
0: 드디어 이날이 왔소. 진심이 이거 뭐. 이 두 개는 국제무역청사와 상업청사의 대표적 건물이요. 우리가 이 부근의 땅을 손에 넣으면 우리의 장래는 어마어마할까요?
7: 좋은 일이네요.
0: 맞소.
7: 근데 좀 걱정돼요.
0: 뭐가?
7: 힘들게 개척한 화동시장이에요. 이는 새로운 판매 경로고 또 이번 제품들을 끼워 팔 수도 있는데 중단하면 손실이 너무 크지 않을까요?
0: 무슨 되지 않소. 음료수 생산을 멈추지 않는 한 큰 영향은 없어. 리덕이란 이름으로 부동산 업계에 뛰어들면 회사 발전에 더 유리야.
7: 그러네요. 왜 그 생각을 못했지? 근데 그러자면 자금이 큰 문제잖아요.
0: 자금은 용자를 쓰면 돼요. 국제용자기구 고급 대표 크로스가 이미 심수에 와서 인차 이찰서를 작성하오. CCI의 이목을 끌어보기오.
7: 네, 알겠어요.
0: 가서 요가를 불러.
2: 습관적으로 요가를 부르려던 한목지가 곧 현실을 인식하고 어색한 웃음을 짓는다.
0: 습관이 됐네. 됐어, 나가보.
7: 갈게요.
2: 진심이 나간 후 소파에 기대앉은 한목지가 한참을 말없이 생각에 잠긴다. 용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목지와 진심이 크로스를 찾아온다.
7: 안녕하세요. 뭘 도와드릴까요? 크루스 선생을 만나러 왔어요. 예약은 하셨어요? 네, 리덕 회사에서 왔어요. 네, 잠시만요.
2: 카운터 직원이 크루스에게 전화를 한다.
7: 크루스 선생님, 리덕 회사에서 오셨는데 언제쯤 들여보낼까요?
10: 10분 후에 들여보내세요.
7: 네, 알겠습니다. 지금 손님이 계셔서 10분 후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저만 기다려주세요.
2: 드라마 인생향연 89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어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기획 허복순, 해설 최명옥,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정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0: 드라마 인생향연 오늘은 90번째 시간입니다. 용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목지와 진심이 크루스를 찾아온다.
1: 안녕하세요. 뭘 도와드릴까요?
2: 크루스 선생을 만나러 왔어요.
1: 예약은 하셨어요?
2: 네, 리덕 회사에서 왔어요.
1: 네, 잠시만요.
0: 카운터 직원이 크루스에게 전화를 한다.
1: 크루스 선생님, 리덕 회사에서 오셨는데 언제쯤 들여보낼까요?
3: 10분 후에 들여보내세요.
1: 네, 알겠습니다. 지금 손님이 계셔서 10분 후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저만 기다려주세요. 그러죠.
4: 기다리기요.
3: 아, 두 분 안녕히 가세요.
5: 네.
3: 기회되면 잘 합작해봅시다.
5: 바라는 바입니다.
4: 또 봬요.
3: 네, 안녕히. 조심히 가요.
0: 먼저 찾아온 손님을 바래고 난 크루스가 전화기를 든다.
3: 손님 들여보내요.
0: 한목지와 진심이 크루스의 사무실을 찾아 투명한 요리물을 놓고 한다.
3: 들어오세요.
4: 아, 크루스 안녕하세요? 선생. 안녕하십니까. 리덕 회사에서 네. 왔습니다.
3: 아, 네, 반가워요.
2: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자, 앉으세요.
4: 아, 고마워요.
2: 고마워요.
4: 아, 이분은 저희 회사 부사장 진심 씨입니다.
3: 아,
2: 제 명함입니다. 네.
3: 아, 고마워요. 리덕 회사라고 했죠?
4: 맞습니다.
3: 어제 리덕 회사에서 불량 냉차를 소각하는 걸 TV를 통해 봤습니다.
4: 어, 네.
3: 원칙과 신용을 중히 여기네요.
4: 칭찬 고맙습니다.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3: 네, 그러세요.
4: 자,
2: 저의 항목기획서입니다.
4: 저희 항목기획서인데 앞으로 부동산 쪽으로 발전할 계획입니다. 기획서의 발전 방향을 상세하게 밝혔습니다. 아, 검토해 주십시오.
0: 한목진애와 마주 앉은 크루스가 기획서를 한 장 한 장 열심히 읽어본다.
3: 기획서가 마음에 듭니다. 훌륭합니다.
4: 아, 그럼 저희랑 손잡을 의향이 있으십니까?
3: 오늘 본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기획서입니다.
4: 아, 네.
3: 그런데 다만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합작을 하자면 본부의 의견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합시다. 다음 주에 답복 드릴게요.
4: 좋습니다. 그러죠. 그럼 수고하십시오.
3: 네.
4: 네. 자,
3: 아, 합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4: 아,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봐요, 크루스.
3: 안녕히.
2: 안녕히요.
3: 이쪽입니다.
4: 갈게요.
3: 안녕히 가세요.
2: 안녕히요.
0: 한목진애를 보내고 난 크루스가 다시 의자에 앉아 기획서를 들여다본다.

0: 문건에 사인한 한목재 이름을 발견한 크루스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짓는다.
1: 한목재? 그럴 리 없는데.
0: 미국 리소당이 집에서 실내 골프를 치고 있다.

0: 네, 회장님.
1: 어, 크루스, 무슨 일인가?
0: 한묵지를 찾았습니다.
2: 전화를 받은 리소당은 한묵지라는 말에 한견에서 놀고 있는 손자 다니엘에게 눈길을 주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베란다로 나간다.
3: 아, 그래. 어디서 찾았나?
0: 명함장이 저한테 있습니다.
1: 현재 아주 잘 나가는 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0: 지금 우리랑 손잡고
1: 부동산을 하고 싶어 하는데
0: 리덕 회사라고 합니다.
1: 제가 보건대 앞으로 부동산업도
0: 괜찮은 항목이

0: 제가 한묵지를 궁지로 몰아넣을 겁니다.
1: 저기
2: 한묵지의 이름은 리소당에게 있어서 불안함에 그쳤지만 질투심이 차오른 크로스는 보복을 꿈꾸며 한묵지를 궁지에 몰아넣을 생각으로 일을 간다. 한편 침소시 한병선이 진해화와 마주앉아 다짐을 딴다.
3: 여보, 우리 많은 말을 했는데 당신도 알잖소. 우린 이번에 기분전환하러 온 것이 기분망치거나 부담주러 온 것 더더욱 아니요. 지금 우리한테 두 가지 선택밖에 없어. 첷째, 받아들인다. 그럼 이틀쯤 더 있고. 둘째, 못 받아들이겠다. 절대 용납 못하겠다. 그럼 내일 당장 집에 가기요. 선택아.
4: 그럼 며칠 더 있다가요. 헬멧도 샀는데 써보지도 못했어요.
3: 그러니까 아직 못 가본 게 많소. 그래도 대매사 소매사인 가봐야지. 안 그러소?
4: 가요, 가요.
3: 여보, 근데 난 당신 말을 못 믿겠어. 당신이라 사람 너무 잘하니까. 아이고, 또 언제 갑자기 폭발할지.
4: 아니, 내가 뭐 어쩔게요? 약속했잖아요. 뭐 더 어떡하라고.
3: 여기 오기 전에도 약속을 했잖소. 네, 안 그럴게요 하고선. 근데 어떻게 했소? 여보, 사람 좀 시름 놓게 행동에 옮기란 말이요.
4: 시키는 대로 했잖아요.
3: 시킨 대로 했소?
4: 했잖아요.
3: 결과가 다르잖소. 전혀 다른 결과잖소.
4: 그럼 원칙적인 문제를 어떻게 그냥 넘겨요?
3: 뭐가 원칙적인 문제요? 그냥 마음으로 받아들이요.
2: 한편 종사전과 크루스의 관계를 알리 없는 한목진은 부동산 자금 문제로 여전히 바삐 보내고 있다.
5: 최시미, 나 지금 화태 부동산에서 나오는 길이요. 알아봤는데 그 땅을 내일 오전 10시에 경영콜에서 경매요. 지금 하던 일을 멈추고 당장 CCI에 가. 자금 지원만 받으면 우리도 신심이 있어. 10분 후에 CCI에서 만나기요. 이따 보기요.
2: 한목지가 진심과 함께 다시 크루스를 찾아온다.
6: 들어와요.
5: 안녕하세요, 크루스 선생님. 또 만났네요.
6: 네, 그러게요.
7: 안녕하세요.
6: 네, 안녕하세요. 자, 앉으세요.
5: 예.
6: 먼저 이 소식부터 알려드리죠.
5: 예.
6: 저희 CCI에서 위덕회사 기획서를 검토했습니다. 다들 긍정적인 태도입니다. 1심에서 통과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7: 잘 됐네요.
5: 잘 됐어.
6: 이제 최종 결정만 기다리면 됩니다.
5: 자금 문제가 빨리 확정됐으면 합니다. 이 땅이 곧 경매되는데 자금을 마련 못하면 합작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6: 이 심은 처음보다 훨씬 빠를 겁니다. 리덕 회사는 실력이 단단하지 않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될 겁니다.
7: 크루스 선생, 시간이 긴박해서 그러니 어떻게 절차를 간소화하면 안 될까요?
6: 저희 CCI는 역사가 긴 회사입니다. 전에 복잡했던 절차를 지금은 간소화했지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아마 계약서가 이만큼 쌓일 겁니다.
5: 어이구, 근데 여긴 중국이지 않습니까? 여기 국정도 좀 거래해줘야죠. 게다가 심수라 빨리빨리 움직여야 돼요.
6: 이해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한 선생. 저희도 돈 벌 기회는 절대 놓치지 않을 겁니다.
5: 뭐 그렇다면 좀 더 기다려보지요. 근데 최대한 빨리 해주십시오. 좋습니다. 그럼 이만.
6: 걱정 마세요. 당신들 성공을 빌게요.
7: 우리라고 해야죠.
6: 네, 우리죠.
5: 우리의 성공을 빕시다. 그럼 갈게요.
6: 네, 잘 가요.
5: 또 봐요.
6: 조심해 가요.
2: 크루스의 사무실을 나선 두 사람이 엘리베이터 앞에 이른다.
7: 회장님, 화장실 갔다 올게요.
5: 그럼 알아서 기다릴게요.
7: 그래요.
2: 한목지가 먼저 1층으로 내려간다.

0: 잠시 후 화장실에서 나온 진심이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려는데 어느새 곁에 다가선 크루스가 대신 잽싸게 눌러준다.
1: 아, 감사합니다, 크루스 선생.
2: 별 말씀을요. 오히려 제가 영광입니다. 언제 시간이 되시면 우리 식사나 같이 해요.
1: 네, 뭐 그러죠.
2: 아가씨 전화번호 저한테 있어요.
1: 네, 전화 주세요.
2: 그럴게요. 엘리베이터가 늦네요.
0: 1층에 내려온 진심이 자신 있는 표정으로 한묵지에게 말한다.
1: 회장님. 크루스가 CCI의 고급 투자 대표니 저 사람만 잡으면 승산이 있을 것 같아요.
3: 흥기인계가 먹혀나 보네.
1: 그런 말 할 줄도 알아요?
3: 아직 날 잘 모르는군.
0: 토지 입찰 경매회는 약속된 시간에 열린다. 진심과 나란히 앉은 한목진은 불안한 표정으로 경매회 참관 실력자들을 눈여겨 둘러본다.
4: 오늘 경매에 나온 4번 땅은 라호구 동문에서 서쪽, 남으로 북쪽에 위치했는데 정면적은 2만 평입니다. 4번 땅은 국제무역청사와 국제상무청사에 인접한 라호구의 경제와 상업발전의 중심입니다. 부근에는 선진적인 의료기관 및 많은 오락시설과 식당들이 있어 제3자 서비스업이 비교적 발달했고 교통이 편리할 뿐더러 많은 교육기관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4번은 얻기 힘든 땅으로서
3: 이렇게 인기가 좋을 줄은 몰랐는데 내 예상을 훨씬 초과했어.
4: 그럼 말에 의해 입찰 가격을 제시해 주십시오.
5: 700만.
4: 700만. 700만을 제시했습니다.
6: 500만.
4: 900만입니다. 더 없습니까?
1: 1000만 원.
4: 예, 여사께서 1000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1000만 원. 1000만 원 한 번. 더 없습니까? 1000만 원 두 번.
5: 1200만.
1: 가격이 너무 세요. 1200만 원.
4: 더 높은 가격이 없습니까? 1200만 원입니다.
1: 1300만 원.
4: 1300만 원입니다. 여사께서 1300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1300만 원 한 번. 1300만 원 두 번.
6: 1500만.
4: 1500만 원. 1500만 원입니다. 낙찰 가격이 1500만 원일까요? 더 높은 가격 없습니까?
5: 1700만.
4: 1700만 원 한 번.
0: 가격이 높이 불러질수록 진심은 초조함을 감추지 못한다. 1700만 원의 높은 가격에 다들 혀를 내두르는데 한목지가 번호판을 높이 조켜든다.
3: 2000만 원.
4: 2000만 원입니다.
7: 너무 높게 부르네.
3: 그러게
4: 말이야. 2000만 원 한 번.
7: 2000만 원까지 올리다니.
4: 2000만 원 두 번. 2000만 원 세 번. 낙찰입니다. 이로써 리덕 회사가 4번 땅을 낙찰받았습니다. 이번 경매 입찰 주최 측은 4번 땅이 앞으로 샘수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리덕 회사에 뜨거운 박수를 보냅시다.
0: 박수 소리와 함께 한목진은 토지 입찰에 성공한다. 한편 이 모든 상황을 뒤쪽에 앉은 크루스가 야릇한 웃음을 지으며 바라보고 있다. 한목지가 사무실에 들어서고 그 뒤에 선성쌍과 진심이 따라선다.
3: 그래. 한 통 낼게. 낸다고. 그래, 자.
8: 형님, 어떻게 됐어? 락사를 받았어?
3: 두 마리면 잔소리지. 끝내 한 고비 넘겼어.
8: 그럴 줄 알았어. 형이 마음만 먹으면 못하는 게 없잖소.
3: 알랑거리긴.
8: 진 사장, 얼마에 락찰 받았어요?
1: 2천만 원요.
8: 2천만? 그렇게 비싸게요? 형, 기초 가격이 500만 아니요? 아, 어떻게 그렇게 뛰었어?
3: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지.
1: 회장님, 차관에 가봐야겠어요. 요즘 토지 때문에 뛰어다니다 보니 질량이 소홀했어요.
3: 그래, 알았어. 수고하오, 진심이.
0: 진심이 지친 표정으로 사무실을 나가기 바쁘게 선성상이 한목지에게 바짝 다가서며 묻는다.
8: 형, 나 여태 형의 뜻을 걸은 적 없어. 근데 이건 모험이 너무 크고 2천만 원이면 무채가 너무 커.
3: 확실히 가격이 높은 건 사실이야. 근데 이건 입장권이라 어쩔 수 없어. 오늘에 이렇게 한 건 남들한테 과시를 하는 거야. 누구도 감히 우리를 얍잡아 못 볼 거야. 자금은 문제 없어. 시세아에서 지원받을 거야.
0: 어느 고급 식당. 그루스가 먼저 와 있는데 진심이 들어서며 악수를 나눈다.
1: 그루스 선생.
2: 진심 씨, 반가워요.
1: 반가워요.
2: 앉아요.
1: 고마워요.
2: 아, 한 잔 따를게요. 기분 너무 좋아요. 같이 식사할 수 있어서요.
1: 감사합니다. 제가 영광입니다.
2: 왜 그래요? 기분이 별로인 것 같네요.
1: 아, 그래요? 괜찮은데요.
2: 경매 입찰에 성공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 축하해야죠.
1: 네, 고마워요. 근데 전 그 사업이 별로예요.
2: 네? 왜서죠? 우리 회사에 왔을 때만 해도 기분이 한껏 들뜬 같더니.
1: 아, 그랬었죠. 지금은 그때와 달라요. 지금은 뭐라 할까. 아, 그 토지 입찰 가격이 너무 세요. 한 회장님이 지금 큰 모험을 해요. 회사를 궁지에 빠뜨릴 수도 있다고요.
2: 그럼 이번 경매 입찰이 마음에 안 들어요?
1: 그래요. 저 같으면 그 상황에서 아마 포기하고 다른 항목을 선택했을 거예요.
2: 진심 씨는 선견지명이 있네요.
1: 과찬이십니다. 그동안의 사업 경험이죠 뭐. 근데 선견지명만 있으면 뭐해요.
0: 드라마 인생향연 90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호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기획 허복순, 해설 최명호,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정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0: 네, 이것으로 고전 흥상 시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편집의 김인성이었습니다.
1: 매년 800만 톤의 쓰레기가 버려지고 바다에 쌓여가고 있습니다. 83억 톤의 플라스틱 생산량 중 9%만이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비닐봉지는 20년이 흘러야 자연 분해되고 플라스틱 빨대를 분해하는 데는 2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일회용 컵 대신 나만의 컵만 사용해도 플라스틱 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환경보호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0: 흥룡강 조선어 방송.
1: 흥룡강 조선어 방송.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중국 하이빈에서 보내드리는 흥룡강 조선어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뉴스입니다. 관광성수기를 맞아 전송 각 지역은 삼림, 허수, 습지 자원을 활용해 전국 각지에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으며 뛰어난 생태 환경을 바탕으로 신형 산업 형태가 발전하고 있습니다. 제4회 항공 캠핑 카니발이 뚤베트 가르디 관광지에서 성황리에 개막했습니다. 광활한 초원과 이어진 호수와 늪 등 량호한 생태 기반이 이번 여름 문화관광 행사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호수 순환 문화자전거 라이딩, 모형 문화유산 장터, 항공기 정지 전시, 항공 모형 체험 행사 등이 잇따라 진행됐습니다. 초원을 떠나 삼림으로 들어가면 또 다른 풍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합강 금정산 지질공원에서는 관광객들이 바위 위에 자란 소나무 등 기이한 경관을 감상하며 3억 년 전 형성된 성림 경관을 체험했습니다. 이춘 상감령 개수 국가삼림공원, 모랑구 국가삼림공원에서는 관광객이 원시 삼림을 거닐며 생태 힐링의 즐거움을 느꼈고 벌리 우스후나 국가삼림공원, 강원 대량사하 국가삼림공원에서는 관광객이 삼림 사이에서 래프팅을 즐기며 북방 본연의 산수 매력을 만끽했습니다. 량호한 생태 환경은 수학료행 탐방의 명소로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대흥갈릉 마카의 삼림 지역에서는 가족 관광단이 락업을 받고 야생 열매를 찾으며 사냐의 즐거움을 소중한 추억으로 만들었습니다. 서흥갈령 철려 령상십년 수확기지에서는 어린이들이 직접 나무를 자르고 미니 목조주택을 조립하며 흥룡강 특유의 수확류행 추억을 쌓았습니다. 올여름 휴가철 기간 우리성 외국인 입국 관광 전체 예약량이 전년 동기 대비 29.19%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입국, 관광, 소비, 소비자 권익 보호를 아우르는 전 과정의 외국인 관광객 서비스망이 전송에서 업그레이드되어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더욱 편안하고 훈훈한 관광 체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후 2시경 할빈 태평국제공항 도착장에 서울발 항공기 두 대가 거의 동시에 착륙했습니다. 100여 명의 외국인 관광객들이 통관구역으로 향했습니다. 세관에 새롭게 도입된 지능형 입국 심사 통로는 전 과정 무장의 통관이 가능해져 1인당 평균 10초 만에 간편하게 게이트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다국어 셀프 통관 설비, 러약자 및 어린이 전용 녹색 통로, 출국 세금 환급 전산화 서비스 등 일련의 시스템이 응급대책에서 일상화 기본 옵션으로 격상됐습니다. 공항을 나서면 주요 상권을 아우르는 완비된 2개 국어 소비 보장 체계가 마련되었습니다. 중앙대가의 식당 내에서 직원이 유창한 영어로 외국인 손님과 대화를 나누는 광경이 심심찮게 눈에 띕니다. 다국어 메뉴판과 외국어를 구사하는 서비스 인원은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이 옛거리의 여름철 기본 옵션이 됐습니다. 더욱 세심한 변화는 소비자 권익 보호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장감독관리부서는 중앙대가 등 주요 상권마다의 중도 2개국으로 7일 이내 류유 불문 환불 서역 안내판을 내걸었으며 위챗을 통한 QR코드 스캔에 권익보호 신고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또한 흥룡강대학, 외국어학원 등 대학들과 손잡고 다국어 자원봉사자팀을 구성했습니다. 시트랩 여행 플랫폼의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여름 휴가철 할빈의 외국인 입국 관광 예약량은 전년 동기 대비 20.7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동강시는 동산구, 도심 주요 도로, 주요 관광지 등의 중영로 3개 국으로 된 관광 안내 표지판 설치를 완료했으며 새로 개발한 동강 관광 만기 미니 프로그램에서 영어와 러시아어 페이지 선택이 가능해 국경을 넘는 관광객들에게 편리한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목단강시에서는 러시아 관광객을 위한 맞춤 소양 뷔페를 제공하고 있고 수브나에서는 국경 간 자가 운전 서비스를 혁신했으며 무비자 입국, 운전 면허증 발급, 차량 임대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 시트립 해외 플랫폼의 신규 리스트인 중국 경이론 경관 리스트가 정식으로 론칭됐으며 할빈은 중국 10대 피서지 주제 리스트에 선정됐습니다. 할빈의 여름 매력은 서늘하고 쾌적한 기후에서 비롯될 뿐만 아니라 빙설, 음악, 미식, 생태, 인문 등 다원적인 체험이 서로 어우러져 독특한 피서 관광 방식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7월 할빈 태평국제공항의 료객 수송량은 238만 명을 넘어서 동기 대비 5.9% 증가했으며 여름 운송 역사상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최근 할빈시 시장감독관리국은 얼음 도시의 미식을 찾아서 미식 지도를 업그레이드하고 러시아어 버전 지도를 새롭게 론칭했습니다. 미니 프로그램 내에 중로 이중언어 원클릭 전환 기능을 설정해 사용자가 인터페이스 옵션을 한번 클릭하기만 하면 가게 소개, 주소, 내비게이션 경로 등 서비스 정보가 러시아어로 명확하게 표시돼 할빈을 찾는 러시아 관광객들이 현지 메뉴를 알아보지 못하고 정통 미식을 찾지 못하는 불편함을 효과적으로 해소했습니다. 우리성 15차 오기는 계획에서는 지능 로봇 등 혁신 탐지체를 고수준으로 건설하고 지능 로봇 산업을 100억 원급 신흥 산업 클러스터로 육성할 것을 제시했습니다. 올 들어 성 전체 지능 로봇 산업은 강력한 성장세를 유지했으며 일련의 성과가 시름치를 나와 규모화 응용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성 지능 로봇 산업은 주로 공업 제조, 현대 농업, 빙설 경제, 스마트 의료, 특종 응급, 민생 서비스 등 분야에 응용되고 있으며 올해 산업 규모가 가속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할빈시는 지능 로봇 산업의 핵심지로서 상반기 규모 이상 지능 로봇 제조 기업 32곳의 매출이 동기 대비 15% 정도 증가했으며 1년에 하드코어 제품이 시장의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할빈 항규지능의 휴머노이드 로봇 손가락 관절용 정밀 모터 제품은 4천 대가 넘는 주문을 따냈으며 구식지능이 개발한 구시노의 지능 에이전트 시스템은 선도 기업과 심층 협력을 체결했습니다. 화어지능의 석유가스 조류층 정밀가압 균열 지능 로봇 시스템은 대경, 타림 등 유선에 전면 응용돼 주문액이 2억 원을 넘었습니다. 우리성은 로봇 기술과 시스템 등 3개의 국가 중점 지름실을 보유하고 있으며 튼튼한 혁신 기반을 바탕으로 지능 로봇 산업이 다방면으로 꽃피우고 있습니다. 할빈의 지능 로봇 아일랜드는 가속도로 건설 중이며 현재 할빈 공업대학, 할빈 공정대학 등 연구소의 21개 첨단 전환 프로젝트가 계약을 통해 확정됐습니다. 용강 제조의 지능 레이저 제초 로봇은 대량 수출을 실현했으며 마이크로급 안저 미세수술 로봇, 오지 인간형 손, 고한 저온 순찰 드론, 지능 얼음 조각 구축 로봇이 잇따라 착지해 응용될 것으로 구신지능과 지능 장비의 새로운 경주로를 선점하고 있습니다. 제2회 세계 휴머노이드 로봇 운동회가 8월 20일 국경 국가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장에서 개최됐습니다. 6대주 16개 나라에서 666개 팀, 2056대 로봇이 이번 운동회에 참가해 5일간 51개 종목에서 열전을 펼치게 됩니다. 참가 팀 수는 지난해보다 138% 증가했고 로봇 대수는 4배로 늘어났습니다. 또한 새롭게 줄다리기, 투호, 역도가 추가됐고 가정 내 의류 정리, 응급 구조 시 소화 작업, 소매업의 조리 작업 등 실생활 시나리오 종목도 도입됐습니다. 100m 달리기와 제자리 높이 뛰기 두 가지 경기 종목이 개막식에서 먼저 펼쳐졌으며 기록은 지난해보다 크게 향상돼 이미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막식 서곡 공연에서는 36대 로봇이 악기를 능숙하게 연주했고 80대의 T2 휴머노이드 로봇이 스스로 대형을 받고 대회 엠블럼과 테니스, 축구, 탁구 등의 스포츠 문양을 형성하며 정밀한 군집 제어 기술을 과시했습니다.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김련옥이었습니다.

음악 극장. 안녕하세요. 현국화입니다. 우수한 중국 음악과 함께하는 음악 극장입니다. 음악과 함께하는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라디오 극장 드라마 용의 아들딸 극본 남철 연출 김훈이 네 번째 시간

0: 곽상이 깊은 추억에서 깨어났을 때 마차도 어느새 고향 마을에 도착했다. 어둠이 깃들었지만 마을의 모습은 아직도 어릴 때의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자기 집 위치를 더듬어 집 앞이 버드나무를 기억하고 찾아갔으나 버드나무가 보이지 않았다.
1: 여기가 분명 우리 집이 어른데.
2: 어머니, 제가 돌아왔어요. 어머니, 제가 돌아왔어요.
0: 곽상이 연거푸 소리쳤으나 응답이 없었다. 그는 허물어진 담장을 뛰어넘어 울 안으로 들어갔다. 울 안에 들어가 보니 집은 불에 탔는지 창문도 지붕도 없었고 방 안에는 벽돌 조각과 흙무지가 쌓여 있었다. 그때 옆집 문이 열리며 웬 사람이 나왔다.
3: 그 누구요?
0: 곽상이 찬찬히 보니 그분이 바로 32여 년 동안 모습을 살았던 허로수 노인이었다.
1: 아버님, 주무시는데 깨워서 안 됐습니다.
3: 동문 군대들이들 집을 마련하러 왔소?
1: 아버님, 절 모르겠습니까?
3: 그 군인 동문 대체 누구시오?
1: 아, 제가 꾀봅니다.
3: 아니, 이 자네가 꾀보란 말인가?
1: 네, 제가 바로 꾀보입니다.
3: 이 사람아, 그렇게 오랫동안 나가 있었으면 집에 소식이라도 한 장 보내야지. 집에선 자네를 기다리다 못해 이제 미칠 지경이네.
1: 그런데 우리 집 사람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3: 아가, 자네 어머니는 일시 마을 동쪽에 집을 잡고 있네. 기왕 집에 돌아왔으니 나와 같이 자네 어머니한테로 가세.
1: 네, 그럽시다.
0: 허로수 노인은 곽상을 데리고 마을 동쪽에 있는 곽상의 어머니가 살고 있는 집으로 향했다.
3: 아주머니, 괴보가 돌아왔소다.
4: 누구야?
3: 나 허로수에다. 아주머니의 아들 괴보를 데리고 왔소.
4: 아주머님도 어쩌자구나 하고 자꾸 거짓말을 하나요?
3: 아이고, 이것만은 거짓말이 아니오다. 자, 빨리 나와보시오. 누가 왔나 빨리 나와보시오.
0: 밖에 나온 어머니는 어둠 속이지만 온몸이 눈이 되어 아들을 훑어보았다. 그리고는 두 손으로 아들의 얼굴을 받쳐들고 한참이나 들여다보더니 아들의 가슴에 얼굴을 파묻고 흐느끼었다.
4: 아들아, 아이고,
1: 어머니,
4: 네가 끝내 돌아왔구나.
1: 네, 어머니.
4: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아들아,
1: 어머니.
0: 곽상은 콧마루가 찡해나며 눈물이 앞을 가리웠다.
3: 아주머니, 눈물을 거두시오. 여러 해 만에 아들이 돌아왔으니 얼마나 기쁜 일이오. 그렇게 울기만 하면 저 사람도 괴로울 게 아니겠소. 어?
1: 어머니, 어서 집으로 들어가자요.
4: 그래, 내가 돌아왔으니 어서 집으로 들어가야 하고 말고.
1: 네. 자,
0: 어머니와 아들은 굴속처럼 캄캄한 집안으로 들어갔다. 어머니가 등잔에 불을 켜자 희읍스름한 불빛 속에 집안의 모습이 어슴푸레 보였다. 집은 몹시 헐망했다. 구들에는 무명 이불 한 채와 거멓게 그을린 옷개 하나뿐이고 그가 어릴 때 앉았던 작은 걸상이 있었다.
1: 토지개업을 했는데도 왜 집이 이런 모습일까?
0: 곽상은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갈마들었다. 웅당 집이 있어야 할 아버지가 없다.
1: 어머니, 아버진 어디 나가셨습니까?
0: 그 말에 어머니 눈에서는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다.
4: 이제 아버지를 다시는 보지 못하게 됐다.
1: 뭐라고요? 그럼 아버지는?
4: 내가 사지준의 매를 죽이고 도망친 뒤 놈들은 너희 아버지에게 억지로 상복을 입히고 장례를 치르게 했다.
1: 그 소식은 저도 그때 얻어 들었어요. 그 후에는요?
4: 사간놈은 너희 아버지 몸이 좀 초서자 공짜로 자기네 집리를 시키더구나. 그러다가 팔로군들이 와서 소장료랑 리자랑 줄이고 나서부터 우리도 한숨 놓게 됐다. 그때 여기서는 토지개혁이 한창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지주놈을 청산한다면서 지주집 재산을 나눠 가졌는데 내 큰어머니가 나서서 우리 집에 가장 큰 원한으로 남아있는 그 매의 무덤을 파헤쳤단다. 마을 사람들은 무덤을 파헤칠 때 사형제 지주놈을 무덤에 끌고 가서 때려 죽였다더구나.
1: 그 이야기도 가당가당 들었어요. 그런데 아버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똑똑한 걸 말해주지 않았어요. 도대체 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요?
4: 토지개혁 때 마을 사람들은 우리가 가난하다는 걸 알고 상질당 아호모와 검정소 한 마리 그리고 사간놈네 동쪽채 세 칸을 우리한테 주더구나. 그 외에도 자그마한 상자 하나와 붉은 칠을 낸 어깨까지 주었다.
1: 그런데 왜 그런 게 보이지 않나요?
4: 그때 다른 현성은 다 해방됐는데 신성여만은 해방되지 않았댔다. 그 현성에 악질협정 왕봉감놈이 동지를 틀고 있었는데 네가 어릴 때 때려놓았던 사가형놈이 환양단을 조직해가지고 거기에 붙어있으면서 항상 보복을 꿈꿨다. 어느 날 네 아버지는 검정사가 새끼를 낳는다면서 집에 오려고 했는데 나와 마을 사람들이 아무리 말려도 소용없었다.
1: 그래서 그날 아버지가 잘못했습니까?
4: 네 아버지가 검정암소 때문에 집에 돌아온 지 얼마 안 돼서 그 사형놈이 거느리는 환영단이 마을에 들어왔다.

0: 저녁 무렵에 마을 사람들과 함께 돌아와 보니 우리 집과 몇몇 빈동네 집이 불에 타버렸더구나.
1: 그리고 아버지는요? 아버지는 그때 어디 있었습니까?
0: 이 화능한 놈들이 내 아버지의 배를 가르고 염통과 강을 뺐어. 나뭇가지에 걸어 놓았더구나.
1: 뭐라고요? 개자식들.
0: 그리고 그 놈들 나무에다 글적지까지 써놓았더라.
1: 그 놈들이 뭐라고 썼던가요?
0: 이게 바로 신세를 고친 광로면이 끝장이다. 이렇게 썼더라.
1: 설치에 용서 못할 놈들.
0: 이게 다 그 사과놈의 아들 녀석이 한 짓이란다.
1: 사과놈의 아들 녀석이 지금 어디 있어요?
0: 두짱이 전진을 해방할 때 붙잡혔는데 교활한 그놈이 절병으로 가장해가지고 우리 부대에 들어와 있다가 도망쳐버렸다더라. 어떤 사람들 말로는 대만으로 도망쳤다고 하기도 하고.
1: 사과놈네 집에는 지금 누가 있어요?
0: 사과영놈의 예민은 아직도 마을에 있는데 자기 동생이 죽은 다음에는 시동생인 사청재놈과 한 집에 섭슬러 살고 있단다.
1: 사지주의 동생 사청재놈도 마을에 있다고요?
0: 그래, 그놈이 지금도 마을에 있지. 사청재 아들 그 사각이란 놈은 북경에 가서 대학에 다닌다 말이 있더구나. 그리고 사형자의 딸인 준색이라는 애도 있고.
1: 사청재와 같은 낙지를 왜 아직도 감아놔두고 있어요?
0: 그 놈은 제 형과는 달라서 겉으로는 웃음을 바르고 다니지만 사실은 심보가 더욱 고약한 놈이다. 형인 사형제 놈은 가난한 사람들과는 쩍하며 누나를 부라리지만 그 놈은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 얼굴에 웃음을 찰찰 흘리며 가사를 떤단다. 매의 장례를 치르게 한 것도 그 놈의 작간이라고 하더구나. 지난 2년간 그 놈은 아주 성실한 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조선에서 전쟁이 일어난 다음부터는 대가리를 빳빳이 쳐들고 다닌단다.
1: 요즘 그놈이 뭐라고 다니던가요?
0: 바깥에 나와서는 먹을 빼들고 거드름을 피우며 걸어다니고 사람들을 만나면 음총맞게 웃기도 하더구나. 그렇지.
1: 뭔데요?
0: 이전에는 그놈이 신문이라고는 전혀 보지도 않았는데 몇 달 전부터는 신문을 받아본다더라.
1: 그래, 그놈이 신문을 보고 뭐라고 지껄이고 다니던데요?
0: 그놈은 조선이 피바다가 됐다, 세계대전이 곧 일어난다, 뭐 이제 미국 사람들이 쳐들어온다는 소문을 은근히 퍼뜨리고 다닌다더구나. 어디 그뿐인 줄 아느냐?
1: 또 있어요?
0: 어제 오후에는 우리 집에 와서 붉은 상자를 매갔단다.
1: 뭐라고요? 붉은 상자라니요?
0: 토지개혁 때 우리 집에서 분배받은 그 붉은 칠을 낸 상자 말이다.
1: 토지개혁에서 분배받은 승리의 과실까지 빼앗아가다니요? 마을 일꾼들에게 알려줬나요?
0: 그건 아직 말하지 않았다.
1: 제가 내일 그놈을 찾아가겠습니다.

0: 얘야, 가더라도 손짓것만은 하지 말아라. 어? 큰어머니가 당지부 위원인데 먼저 의논을 해보려무나.
1: 제가 알아서 할게요.
2: 어머니는 성의를 다하여 아들에게 밥상을 차려주었다. 곽상은 보침을 풀고 과자봉지를 꺼내 어머니에게 드렸다. 어머니는 대추를 넣고 만든 월병을 맛있게 들더니 정색해서 아들에게 물었다.
0: 저 너한테 물어볼 말이 있다.
1: 어머니, 말씀하세요.
0: 앞으로 또 전쟁을 하냐?
1: 원수들이 있는 한 전쟁은 계속될 겁니다.
0: 그럼 사청제 놈의 말처럼 정말 미국 놈들이 쳐들어올 것 같으냐?
1: 쳐들어오다니요. 그 놈들이 조선 인민군한테 쫓겨서 바다에 처박히게 되는데요.
0: 그러면 다행이구나. 하지만 언제 가야 이 세상에서 학귀 같은 놈들의 씨가 마르겠는지.
2: 여러 해 만에 만난 어머니와 아들은 할 말이 태산 같았다. 모자가는 달기 해를 칠 때까지 이야기꽃을 피웠다.

곽상은 아침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큰어머니 보러 가려고 서둘렀다. 그는 어려서부터 큰어머니를 몹시 따랐고 흠모했다. 곽상이 어렸을 때 큰어머니는 유격대의 이름난 정보원이자 정찰병이어서 적들의 지명 수배 대상이었다. 그리하여 적들은 큰어머니의 머리를 베어오면 상금 10만 원을 주고 세급이나 승급시켜준다고까지 떠버렸다. 마을의 지주인 사간의 부자간은 큰어머니한테 여러 번 혼나고 팔로군한테 몇 번이나 붙잡힐 뻔했기에 큰어머니를 눈에 든 가시처럼 미워했다.

0: 드라마 영웅의 아들딸 네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호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기획 허복순, 해설 김난, 음악효과 허문호, 녹음 제작 정설매 리국,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1: 北京时间8点整。
2: 您现在收听的是中波873千赫，调频103.5兆赫，黑龙江朝鲜语广播，
3: 中波873kHz，초단파103.5MHz，흥룡강조선호방송입니다。
4: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연변방송국에서 녹화 제작한 요청 하마당 프로를 보내드리겠습니다.